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슈베르트의 가곡 엘큐니히 마왕. 도이치번호는 328번인데 오프스 번호로는 1번입니다. 슈베르트의 작품 중에 처음으로 세상에 빛을 본 출판된 곡이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노래 그리고 안드레아스 헤플리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어요. 1815년에 슈베르트가 이 괴테의 시에 마음을 빼앗겨서 해설자, 아버지, 아이, 그리고 마왕까지 4명의 화자가 등장하는 이 발라드를 그는 단 한 명의 성악가와 피아니스트만으로 완성을 해냈죠. 정말 대단한 곡입니다. 자,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네 번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낭만주의 시대를 만나는 첫 번째 날이고요. 슈베르트, 쇼팽, 슈만, 브람스, 리스트 정말 우리가 낭만주의 시대에서도 정통 낭만이라고 부르는 그 작곡가들의 곡들만 모았습니다. 오늘 두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 앤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카티 프로 시

프란츠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피아노 모음곡 가운데 군대 행진곡 알레그로 비바체 1번 D장조 보내드렸습니다. 이모젠 쿠퍼와 안 케펠렉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한 피아노 앞에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앉아서 연주하는 포핸드 연탄곡이었습니다. 이 가곡 마왕의 어두운 긴장감이 지나간 자리에 이번에는 경쾌하고 활기찬 리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이 피아노 내 손을 위해 작곡된 이 곡은요. 슈베르트가 지녔던 또 다른 얼굴, 즉 빈 시민들의 살롱을 즐겁게 채우던 사교적이고 다정한 음악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레그로 비바체의 씩씩한 행진 리듬 속에서 두 대의 손이 만들어내는 대화는 마치 온우이가 나오는 정겨운 농담처럼 들려옵니다. 슈베르트가 워낙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즐겨했고요. 또 피아니스트 여인을 짝사랑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슈베르트가 쓴 이 포핸즈 곡은 그 여인과 함께 쓸 것을 함께 칠 걸 상상하면서 작곡한 귀여운 흑심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쉽게 연결됩니다. 자, 슈베르트의 실내악 하면 빠질 수 없는 곡이 있죠. 피아노 오중주 송어인데요. 가곡 송어의 선율을 모티브로 해서 이 4악장 주제와 변주를 만들었습니다. 총 5악장으로 이루어진 오중주 곡인데요. 특히 이 곡은 여느 피아노 오중주와는 조금 다른 구성이 굉장히 특별한 점이죠. 보통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둘, 비올라, 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바이올린이 둘이 아니라 하나만 들어가고요. 대신에 가장 저음악기인 콘트라베이스까지 더해져서 아주 낮고 풍성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이 주제는 맑은 시냇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던 물고기가 어부의 낚싯대에 걸려든 이야기를 담은 원곡의 그 정서를 그대로 살린 곡인데요. 가곡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이 곡을 리히테르의 피아니스트 리히테르의 섬세한 터치 그리고 보로딘 콰르텟의 유려한 앙상블이 만나서 더없이 목가적인 풍경을 그려낸 버전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A장조 도시번호 667 송어 디 포렐레 가운데 4악장 주제와 변주 보내드렸습니다.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테르의 피아노 그리고 보로딘 퀄텟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슈베르트의 가곡입니다. 역시 가곡의 왕 슈베르트니까 우리가 가곡을 마왕 하나만 듣고 끝낼 순 없죠. 유명한 연가곡집 겨울나그네 윈터가이제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보리수 데 린덴바움입니다. 시련의 상처를 안고 정처 없이 겨울 벌판을 떠도는 나그네. 그가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마주친 보리수는 한때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슈베르트는 이 곡에서만큼은 잔잔하고 소박한 선율을 택하죠. 근데 그 평온함 속에는 이미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한 깊은 체념이 배어 있습니다. 피셔 디스카우의 절제된 음성은 이 이중적인 감정을 더없이 섬세하게 그려내는데요. 자, 디스카우의 노래 그리고 제럴드 무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어보죠.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나그네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보리수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그리고 제랄드 모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네 번째 날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들을 만나고 있죠.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바로 로베르트 슈만이 태어나죠. 슈만은 하이네의 시에 자신의 내밀한 사랑의 감정을 실어서 연가곡집을 완성합니다. 바로 디히탈리베 시인의 사랑이라는 정말 명작이 탄생하죠. 총 16곡으로 이루어진 정말 아름다운 작은 가곡들에 이어지는 연가곡집인데요. 아름다운 5월에라는 곡으로 시작을 해서 결코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화성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또 이어집니다. 자, 이 연가곡집 가운데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첫 곡 아름다운 5월에 Im wunderschönen Monat Mai 그리고 12번째 곡 Am leuchtenden Sommermorgen 맑게

여름 아침에 이 두 곡을 요절한 테너 프리츠 분달리히의 청아하고 애틋한 그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슈만의 시적인 사계를 완벽하게 완성시켜주는 목소리입니다. 테너 프리츠 분달리히의 노래 그리고 후베르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연가곡집 디지털 리베 시인의 사랑 가운데 첫 번째 곡 아름다운 5월에 그리고 12번째 곡 맑게 갠 여름 아침에 이렇게 두 곡을 테너 프리츠 분달리히의 노래와 후베르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슈만의 피아노 작품입니다. 사실 슈만은 피아니스트가 정말로 간절히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으면 손가락 훈련을 한다고 무리한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리한 훈련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고 말죠. 그래서 영원히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이 좌절되고 마는데 그 덕분에 슈만은 그 아픔을 가지고 정말 많은 수많은 피아노곡을 남겼습니다. 그야말로 피아니스트들의 꿈이 되었죠. 사실 쇼팽을 능가하는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레퍼토리는 슈만의 곡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어린이 정경 모음곡은 어린을 위한 곡이 아니라 어른이 회상하는 어린 시절을 위한 곡으로 순수한 듯하지만 정말 원숙한 감정을 노래한 아름다운 모음곡이거든요. 그 가운데 또 일곱 번째 곡 트로이메라에는 슈만의 작품을 통틀어서 가장 널리 사랑을 받는 선율 중에 하나죠. 단순해 보이는 멜로디 안에 담긴 미묘한 이 화성적 그리고 선율적인 변화가 지나간 시절을 향한 아련한 그리움을 조용히 어루만지는 곡입니다. 슈만의 어린이 정경 가운데 일곱 번째 곡 트로이메라 이 곡을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로베트 슈만의 어린이 정경 킨더스첸은 오프스 15호 가운데 7번째 곡 터헤마가의 작은 꿈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여기 하면 하하임.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안토니오 멘데스가 주연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레티시아 모레노의 협연으로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데파야의 삼각모자 모음곡 등을 들려주죠.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송지원의 바이올린 리사이트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와 함께 포레, 생상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이자이의 시곡 엘레지 등을 연주합니다.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전막 초연 150주년 기념 공연이 열립니다. 라인의 황금, 발퀴르, 시크프리드, 신들의 황혼의 하이라이트를 만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소프라노 이명주, 바리톤 김기훈 등의 성악가들과 아드리앙 페리슝이 주연하는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장진 감독의 정통 심리 2인극 덴포스가 옳았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천재 프로파일러와 연쇄살인 용의자의 팽팽한 심리전을 다뤘죠. 배우 박건형, 이현우가 함께합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8시 예스24 스테이지 3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부의 마지막을 장식할 곡은 브람스입니다. 베토벤의 그늘 아래에서 오랜 시간 교향곡 작곡을 망설였던 브람스가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교향곡이고요. 이 하강하는 3도 음정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1악장의 첫 주제, 그야말로 짙은 가을빛 정서를 가득 품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낭만주의 열정을 고전적인 형식미 안에 담아낸 브람스의 예술관이 이 한 악장 안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브람스는 슈만이 발굴한 젊은 음악가였죠. 또 슈만의 음악을 평생 동안 보급하기 위해서 또 보은하면서 인생을 바친 브람스고요. 자,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오프스 9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를 존 엘리엇 가디너가 주연하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0: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10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장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브람스가 절친 베르타 파버의 둘째 아들 출생을 축하하면서 써준 이 소품은 이 소박한 3도 화성 진행 속에서 정말 더없이 따뜻한 정을 담아내고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불러주던 여러 자장가 중에서 이 곡을 가장 좋아했었어요. 뭐 슈베르트의 자장가도 있었고 모차르트의 자장가도 있었지만 저는 이 곡이 가장 마음에 평안을 줬던 것 같습니다.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 로스 앙헬레스의 음성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네 번째 날 2부도 계속해서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으로 함께 하시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0: 유동골뱅이,
9: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가운데 5번 보내드렸습니다. 이반 피셔가 주연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브람스가 젊은 시절에 헝가리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레메니와 함께 연주 여행을 다녔는데요. 그때 이 집시 음악의 정열적인 리듬에 완전하게 매료가 되었죠. 그 경험이 훗날 이 무곡집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급격한 템포 변화와 격정적인 리듬이 특징인 이 5번은요. 또 그 많은 헝가리 무곡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곡 감상할 때 야 이렇게 유명한 곡 외에도 숨어있는 아름다운 정말 멋진 무곡들이 이토록 많았구나 또 느꼈었죠. 자, 이어지는 작품은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작품으로 77 가운데 2악장 아다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제가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이올린 레퍼토리들은 정말 피아노 레퍼토리 이상으로 제가 많이 듣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린 협주곡 한 곡 꼽으라면 바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꼽습니다. 아, 그중에서 이 악장은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오보에가 먼저 노래하듯이 이렇게 주제를 제시하고요. 바이올린이 그 위에 장식을 더해갑니다. 브람스의 서정성이 가장 아름답게 발현된 순간으로 꼽을 수 있는 곡인데요. 목가적이면서도 깊은 사색이 느껴지는 이 선율은 브람스의 절친한 벗, 그러면서 정말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요세프 요아킴과의 오랜 우정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자,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를 리사 바티아슈빌리의 바이올린 그리고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슈차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스 77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리사 바티아슈빌리의 바이올린 크리스티안 틸레만지연은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브람스가 이 곡을 오스트리아의 케른튼주에 있는 베어터 호수에서 썼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호수에 정말 이 음악 때문에 갔어요. 호수가 어떻길래 이런 곡을 탄생시켰을까 싶어서 그 호수를 바라봤는데 물론 호수 아름답지만 호수 때문이 아니라 이건 브람스의 영혼에서 나온 음악이더라고요. 이 곡이 장조인데 그러면서 또 이상하게 또 아름답고 슬퍼요. 아련하고 거기서 또 얼마나 흥겨운 정말 흥분시키는 사막장으로 이어지는지 정말 명곡 중의 명곡이죠. 자, 브람스 여기까지 했고요. 이어지는 곡은 리스트 듣습니다. 자, 뭐 리스트는 건반 위의 마법사라고 불리우는 정말 뭐 어마어마한 피아노사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죠. 리스트의 작품 중에서 이 곡이 아마 가장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의 독턴 사랑의 꿈 리베스트라움 중에서도 세 번째 곡 제목도 얼마나 멋있는지요. Lieb so lang wie du kannst.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이 곡은 프라일리그라트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된 곡인데요. 본래 성악곡으로 작곡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훗날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되어서 더 널리 알려졌죠. 후회 없이 있는 힘껏 사랑하라는 시의 메시지를 리스트는 이 넘실거리는 왼손의 아르페지오와 또 아름다운 선율 또 중간중간에 화려한 카덴자로 멋지게 풀어냈는데요. 낭만주의 피아노 음악이 도달한 화려함과 감상성의 정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카엘 로드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 하시죠.

프란츠 리스트의 세 개의 녹턴 사랑의 꿈 가운데 3번 A플랫 장조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미셸 루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네 번째 날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작품은 역시 리스트의 곡인데요. 리스트의 아름다운 사랑의 꿈 들으셨는데 그래도 리스트 하면은 또 이런 아름다운 선율도 물론 좋지만 역시 화려한 피아니즘, 건반 위의 마술사라고 불리우는 또 리스트의 화려한 피아니즘이 빠질 수 없죠. 특히 리스트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파가니니의 화려한 기교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나도 피아노의 파가니니가 될 거야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심 끝에 리스트는 파가니니 에 의한 대연습곡집을 만들죠. 정말 어마어마한 테크닉이 모여있는 6개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곡 라캄파넬라는 또 아름다운 그 멜로디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어로 작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라캄파넬라. 자, 이 파가니니의 원곡을 더 매력적으로 살려낸 리스트의 편곡 한번 들어보실까요? 리스트의 파가니니의 주제에 의한

프란츠 리스트의 여섯 개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대연습곡집 가운데 3번 라 캄파넬라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리스트의 숙명적인 라이벌 바로 쇼팽이죠. 이 쇼팽과 리스트는 이 피아노사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서로를 깊이 애정하고 또 존경했습니다. 그야말로 운명의 소울메이트였는데요. 물론 말년에는 두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소원해지면서 끝에는 서로 소원해진 상태로 세상을 떠나서 그 점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소원해져 있는 관계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그 존경심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쇼팽의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쇼팽은 그야말로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별명이 정말 딱 어울리는 시적인 선율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작곡가죠. 그래서 쇼팽이 남긴 수많은 음악들 중에서도 녹턴은 특히 사랑받습니다. 녹턴은 야상곡이라고 불리우는 밤 음악들인데요. 사실 존 필드가 개척한 야상곡 형식을 쇼팽이 시적인 어법으로 더욱더 완벽하게 완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쇼팽의 대표적인 녹턴, 20살의 쇼팽이 파리에서 혼자서 외로우면서 쓴 곡인데요. 작품 번호 9-2, 이반 모라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프레데릭 쇼팽의 녹턴 이플랫장조 오프스 9-2번을 이반 모라베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쇼팽은 본인이 뭐 워낙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고 그래서 작곡하는 음악도 거의 대부분이 피아노 곡뿐인데요. 유일하게 쇼팽이 다른 악기를 위한 곡을 쓴 것이 바로 첼로 소나타죠. 첼로라는 악기를 굉장히 아꼈기도 했고요. 역시나 그렇지만 쇼팽의 작품답게 첼로 소나타에서도 피아노의 비중이 아주 큽니다. 쇼팽의 소나타는 총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쇼팽이 거의 생애 마지막으로 아주 말년에 쓴 곡이에요. 그 3악장 라르고는 아주 깊은 사색과 정적으로 채워져 있는데 20세기를 대표하는 두 거장 로스트로포비치와 아레리치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쇼팽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오프스 65 가운데 3악장 라르고, 무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마르타 아르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0: 올바른 품질하면?
11: 올품.
10: 올품하면?
11: 올바른 품질.
1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1: 올바른 품질.
12: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3: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쇼팽의 피아노 협주 1번 2단조 11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준비했습니다. 쇼팽 자신이 봄날 달빛 아래 떠오르는 추억을 그린 곡이라고 묘사했던 악장인데요. 20살의 젊은 쇼팽이 폴란드를 떠나기 직전에 완성한 이 협주곡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또 첫사랑의 아련함이 함께 녹아있습니다. 자, 이 곡을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낭만주시들 대표하는 음악들로 꽉 채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 해
7: 홈픽
9: 와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 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주

0: 저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물과 불, 공기와 흙, 네 가지 원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애니메이션 엘리멘탈. 영화는 불인 앰버와 물인 웨이드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여기서 불인 앰버는 늘 물이 닳지 않게 조심하고요. 반대로 물인 웨이드는 뜨거운 걸 조심해야 합니다. 주변 공기가 뜨거워지면 웨이드는 얼굴이 점점 붉어지면서 나중엔 몸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기까지 하죠. 이럴 땐 얼른 시원한 곳으로 가야 해요.

열대야와 폭염, 밤낮으로 찜통더위에 시달리는 요즘, 정말이지 우리 모두 웨이드가 된 기분입니다. 우리 영음씨들 모두 안녕하신지요? 계신 곳 구석구석 시원한 바람 한 줄기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해볼게요.

0: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 첫 곡으로는 엘리멘탈 중에서 라우브 스틸더쇼 들으셨습니다. 정말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이죠. 어제 경남 양산은 40도를 넘어서고 부산도 39도까지 올랐다고 해요. 숫자로만 들어도 무서운데 사시는 분은 어떠실지 걱정도 되고 여러분 걱정되시죠? 막 폭염주의 정도가 아니라 올여름에는 정말 폭염주의보도 강화됐다고 하고 또 그 어르신들 안부 전화도 좀 자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서로 그것을 좀 당부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밤에 저도 엄마한테 새벽에랑 전화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아 날이 더워서 그런가 이러면서 좀 이렇게 몸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전 같지가 않네 하는데 아 예전 같지가 않은 게 아니라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 거다. 이거 위험한 거다. 제발 에어컨 좀 켜라. 저희 집은 에어컨을 안 키거든요. 여러분네도 안 키는 집 있나요? 우리 집은 안 켜요. 저도 집에서 살 때 안 켰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너무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 걱정되시죠? 돈 아낀다 그러고 안 키고. 열대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로 안부 물으면서 최강의 영화음악 안에서 쉬어갔으면 합니다. 시원한 극장으로 잠시 피서 다녀오셔도 좋겠네요. 부모님 모시고 가끔씩 영화 한 편씩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양산도 꼭 좀 자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얼굴 따갑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낚시를 갔다 오긴 했지만. 네.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저

더위 비켜라고 시원한 두 곡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조금 시원하셨나요? 미션 임파서블 메인 타이틀곡. 오늘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마지막이죠.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메인 테마곡은 시리즈마다 새롭게 변주되는데요. 비교해서 들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앞서 들은 곡은 싸이 아니죠. 비버릴스 캅 XLF였습니다. 근데 에어컨 안 켜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조윤진님, 강디님, 어르신들은 부채 세대, 우리는 선풍기 세대, 아이들은 에어컨 세대였는데 요새는 모두 파워 냉방 세대네요. 더운 여름 건강하세요 하셨고요. 남현선님은 요즘 에어컨은 무풍 모드도 있고 엄청 좋더라고요. 추울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트세요 하셨어요. 엄마 듣고 계신가요? 네. 해바라기님, 저희 떡볶이집 사장님께서는 혼자 일하시는데요. 문 열어놓으시고 에어컨 안 키세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많이 힘드시대요.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아, 그렇습니다. 세탁소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더운데도 그렇게 에어컨도 안 키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0711님도 안녕하세요 최강희님. 저는 부산에서 오수선합니다. 우리 가게는 천장 완전 철판이에요. 에어컨도 없어요. 선풍기가 4대나 돌아가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덥다 덥다 하면 더 더우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하셨어요. 와, 대단하시다. 저도 에어컨 없이 집에서 지냈을 때 지내긴 했는데 자꾸 졸리더라고요. 늘어지고 그러던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더 더위 먹는 거고 하잖아요. 그래도 몸이 너무 늘어지고 하시면 여러분들 꼭 시원한 곳으로라도 가시고 좀 이렇게 더위를 이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나만의 더위를 좀 에어컨 아니어도 더위를 이기는 방법들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뭐 은행에 간다 뭐 이런 거 말고 수건으로 감싸고 자면 딱이에요. 슈퍼샷님 이런 것처럼 궁금한데요. 있으면 좀 공유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바라기님과 0711님께는 커피 쿠폰,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이번에는 우리 영화.

하이파이브에서 한 곡 골랐어요. 시스터 슬레지, We Are Family.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되지만 어딘가 하나씩 부족한 주인공들이 모여서 마침내 한 가족같이 되어가는 모습이 훈훈하면서도 멋졌죠. 이어서 전주만 들어도 신이 나죠. 레이 파커 주니어의 고스트버스터즈. 고스트버스터즈에서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입니다. 네, 고스트바스터즈 이 음악은 안 시원할 수가 없네요. 키무로 룽님. 네, 오늘도님, 오랜만에 좋아하는 만화책들 꺼내서 읽어볼까 봐요. 가슴이 설레서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하셨어요. 너무 귀여우시네요. 제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방법, 꿀팁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셨어요. 뭐, 강디, 저는 여름 더위에 얼음 동동 설탕 가득 넣은 외침을 삼키지 시원한 미숫가루 한 잔 드링킹하면 시원하더라고요. 강디도 미숫가루 좋아하시나요? 하셨는데 뱃살의 무초님. 네, 맞아요. 얼음 넣어서 사실 고소한 건 우유를 넣은 게 맛있지만 사실 저는 그냥 여름에 먹는 그 미숫가루 맛은 그냥 맹물에 설탕 많이 넣어서 얼음 많이 넣은 미숫가루 마당에서 먹는 게 맛있었다. 네, 저는 좀 모양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찬물을 받아놓고 발 담그고 수박 먹는 게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고양이랑 해봤는데 고양이도 작은 튜브에 앉혀놓고 너무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두 가지 정도가 반복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세 가지, 침대에 대나무 돗자리 깔고 자면 시원하게 잘 수 있다.

하고 그 요구르트 얼려 먹기도 알려주셨고 또 얼음팩 같은 거 아이스팩 같은 거 수건에 싸서 안고 잔다. 네, 그런 것들 좀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 예매권 드립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들의 분노에 맞서 싸우는 대서사시를 압도적인 스케일로 담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오디세이 본인 성함도 꼭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 방송 시작하자마자부터 글렌 한사드를 애도하는 글들이 올라왔었어요. 이 이야기를 못 접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놀라실 텐데 맞아요. 글렌 한사드 향년 56세로 오토바이 사고로 네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오채법칙님, 폭염에 글렌 한사드의 오토바이 사고 소식에 마음과 몸이 더 무거워집니다. 라큐님, 아 글렌 한사드 소식이 정말 안타까워요. 목소리가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네, 오늘 추모하는 마음으로 원스 다시 보기 할까봐요 하셨네요. 저도 지난달에 원스를 다시 봐서 아 너무 그 약간 사망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힘들 정도로 마음이 참 무겁네요. 나이도 아직 정말 아직 청춘인데 정말 영화같이 영화같은 삶을 살다가 가셨네요. 또 노숙자를 위한 공연도 참 많이 하시고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가족분들이 사생활을 보호해달라 슬퍼할 시간을 달라고 또 부탁도 하셨더라고요. 아주 어린 아이 3살의 아이를 두셨던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또 유독 많은 사랑을 받았죠. 원스로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 글렌 한사드 참 안타깝습니다. 2007년 영화 원스 중에서 두 곡 들어볼게요. 먼저 글렌 한사드가 영화 속에서 여자친구를 전 여자친구를 회상하면서 슬프게 불렀던 곡이죠. 라이즈. 그리고 참 많이 좋아하시는 곡인데요. 아 오늘은 좀 더 슬프게 될 것 같은데 그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Falling Slowly까지.

네. 라이즈 그리고 폴링 슬로울리 두 곡 모두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가 함께 불렀죠. 네, 그를 추억하는 좋은 시간 되셨을까요? 파란 아침님, 좋아하는 영화, 노래, 목소리 안타까워요. 네. 기타 치면 노래는 부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져서 코끝이 찡하네요. 봄투봄님. 네. 그리고 또박이님, 오늘 하루를 더 빛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삶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니 라고 남겨주셨어요. 파란 아침님도 좋아하는 영화, 노래, 목소리 안타깝네요 하셨습니다. 로고 후에 들으신 곡은 너무 멋진 목소리 에이미 와인하우스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2 중에서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들으셨습니다. 맞아요. 또 게시판에는 문근영 배우 결혼 소식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삶이란 이란 생각이 들죠. 너무 정말 저 깊은 곳에서부터 축하가 올라오더라고요.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하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또 네 그렇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2017님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가족과 함께 시원하게 네, 영화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또 영화 또 우리 초대권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잠을 설쳐서인지 눈이 피곤합니다. 세보야님 눈을 이렇게 좀 감고 계시고 이렇게 눈에다가 찜질팩 같은 거 하는 게 눈 건강에 정말 좋다던데 네.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오늘이네요. 여러분 그죠? 저도 요즘 문근영 배우도 연극하잖아요. 저도 요즘 연극 연습이 한창이에요. 제 안부도 살짝 전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네. 저는 요새 연극하면서 연극도 많이 보고 엊그저께도 지킬앤하이드라는 연극을 또 연극 배우들이랑 보고 오늘도 또 연극 보고 MT도 가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 노래 한 곡도 듣고 올까요? 6데이즈 중에서 데이 6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들을 텐데요. 영화 속에서는 사막에서 데이 6가 이 곡을 부른다고 하죠. 함께 듣겠습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9: 1544-7575.
10: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1: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2: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3: 자매품?

0: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그러게요. 벌써 또 시간이. 오늘의 끝곡입니다. 제리 맥가이어 중에서 에이미만 와이즈업 띄우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내일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 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디로 떠날지 어떤 맛있는 걸 먹을지 계획 세우면서 설레는 게 진정 휴가의 맛이죠. 계획한 대로만 잘하면 뭐 완벽한 휴가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막상 본격적인 휴가길에 오르면 깨닫게 됩니다. 휴가의 진짜 성패는 언제든 수정될 수 있는 계획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있다는 걸요.

싶은 대로 되지 않을 땐 여행도 뭐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휴가는 완벽한 계획보다 유연한 타협이 먼저 아닐까 싶어요. 양보와 배려가 중요한 휴가길 서로 다독이며 천천히 가세요. 유연하게 방향 틀다 보면 또 다른 멋진 풍경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윤종신 고속도로 로망스. 고속도로에 혹시 갇혀 계신가요, 여러분? 갑갑하고 또 뜨거운 햇볕 아래 아무리 차에서 에어컨을 킨다 하더라도 뜨겁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놀러 가는 거잖아요. 마음을 그냥 좀 유연하게, 어차피 뜨거워져서 마음이 유연해졌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6418님, 가족 누구도 동의한 적 없는데 혼자서 우리 집은 국내 여행파라고 선언한 남편님 덕분에. 그런 것 선언도 있어요? 7년 만에 드디어 해외여행 갑니다. 생애 첫 자유여행 준비하느라 밤마다 일정을 뒤집고 또 뒤집으며 하얗게 불태우고 있어요. 힘들지만 이 또한 여행의 일부겠죠? 저는 거의 전부에 해당된다고 봐요. 막상 가면은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막 계획 짠 거에 비해서 또 그렇구나 싶어요. 이 시간을 누리셔야 돼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cm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 데이브레이크 들었다 놨다. 봉봉님 쉬는 날이라 안 입는 옷 버리려고 작정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왠지 또 입을 것만 같아. 그래서 다시 장롱에 넣었어요. 절 어쩌면 좋아요. 틀었다 놓았다 틀었다 놓았다.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버리면은 그게 못 버려지니까 그 이성미 선배님은 새로운 옷을 하나 사면 오래된 옷을 하나씩 버리신대요. 그러면 버릴 때 크게 막 동요되지 않고 계속 옷장이 그 상태를 잘 유지한다고. 근데 말이지.

굳이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그렇잖아. 이게 티셔츠 이런 거는 집에서 입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200장 있는 티셔츠. 3228님. 딸아이가 알바해서 용돈 10만 원 주는데 어머 많이 줬다. 금액 떠나서 그냥 간. 아니 금액 떠나면 안 돼요. 10만 원 크죠. 알바인데. 그, 딸아 많이 벌어서 많이 주렴. 엄마. 엄마 많이 준 거라고요. 아니 부모님께 드리기만 하다가 받아보니까 막 기분이 묘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취직해서 좀 더 이렇게 풍성해지면 그때는 이 따님은 더 줄 친구지 덜 줄 친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바에서 10만 원 진짜 크다니까요. 물가 때문에 10만 원 작아 보이지만 알바비에서 10만 원은 진짜 큰 거예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5802님이 신청하신 여자친구 여름여름해, 1524님이 신청해 주신 레드벨벳 빨간맛

0: 피자.
1: 7007번님이 신청해 주신 악뮤 벌레를 내고 이무진 개똥벌레. 벌레 노래가 또 은근히 많아요, 그죠? 6167님 휴가 내고 느긋하게 수영씨 목소리 들어요. 주옥같은 노래들 심금을 올리네요. 아, 우리 수영씨가 또 주옥 심금 MG식 표현은 뭐예요? 나도 모르죠. 나 MG 아닌데. 감성 폭발? No, no. 아, 딱 봐도 아니잖아요. 심장 입주 완료? 찢었다? 찢었다 정도는 이제 썼었는데 그것도 됐다 됐다 옛날 거잖아. 아, 몰라 몰라요. 저는 막 심금을 울려버려요. 그래, 우리는 우리말 써요. 어떻게 그러면.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걔네 말 알잖아요. 걔는 도망가고 없어. 우리 막 쓴다? 나 요즘 애들 표현 알잖아. 이러면 안 써. 딴 얘기 쓴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10대, 20대 때 우리만의 언어가 있었어요. 근데 잊어버렸다. 따봉. 4035님. 음식점 위생 등급 점검했는데 매우 우수 받았어요. 직원들이랑 우리 부부 청소하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너무 기분 좋아요. 더더 깨끗하게 관리하려고요. 하시면서 보내주신, 이게 음식을 했던 공간인가 이제 공사를 해서 들어가는 공간인가 할 만큼 너무 깨끗하네요. 근데 이런 거 점검을 받아야 또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원래 몰려야 돼. 평소에 항시 유지하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너무 깨끗하게 잘 해주셔서 저희가 안심하고 음식 먹어요. 지디의 무제 1405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태양 눈코입 2NE1 론리.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0: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도착!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한동근 그대라는 사치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1: 버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7: 그때도 지금도 PN 풍량.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만드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9520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시원한 수박 먹고.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 수박 그 하얀 부분으로 김치를 했는데 너무 맛나요. 이걸 넣어가지고 비빔국수 하니까 또 짱짱이고요. 아, 말만 하지 말고 한 통 보내봐요. 맛 좀 보게.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TMAX 파라다이스 SS501 유어맨 비스트 아름다운 밤이야 3745님 사무실 직원 모두 외근 중이라 혼점하고 음악 감상하니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희 방송은 진짜 이런 사연이 늘 있어요. 나 혼자 사무실 독점하고 있어서 그게 그렇잖아요. 회사 가기 싫다고 하지만 회사에 혼자 있으면 또 좋은데 물론 사람들 돌아와야지. 안 돌아오면 또 그것도 공포 영화가 되니까 이렇게 익숙한 공간을 나 혼자 점령했을 때 그 어떤 그런 느낌. 물론 전 서울에 살지 않지만 근데 요즘엔 그렇지만도 않은데 좀 옛날에 뭐 설, 추석 이럴 때 도로가 텅텅 비었을 때 서울 내 거 이런 느낌 들잖아요. 앨리스님, 손녀들 등원시키려고 새벽마다 딸 집에 가다가 방학이라 집에 편하게 있으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수영 씨와 함께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말이 쉽지. 새벽마다 이렇게 애들 등원시키러 가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앨리스님 커피 한 잔 드시고 예, 방학 하루하루 늦게 가라. 자우림 썸띵 굿 모던 주스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요? 1035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9390님이 신청해 주신 이수영 스치듯 안녕 임창정 날 닮은 너. 스치듯 안녕 부를 때 진짜 애였는데 이 집의 그러니까 후속곡인데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감기가 제대로 들렸는데 목 안이 완전히 싹 다 하얗게요 헐어가지고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입원했을 때 이영애 언니가 찾아와서 괜찮냐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랑이 지나가면 뮤비에 나와주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었어요. 그분은 현실 세계에서도 비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원래도 목소리가 요즘은 그래도 조금 더 씩씩해지셨는데 그때는 수영씨 이렇게 너무 교양 아픈 나보다 목소리가 작으셨다니까요. 9390님 수영님 새벽에 배송 업무 하는데 며칠 전 다른 방송에서 정파 시간에 노래가 나오는데 수영님 스치듯 안녕 노래만 계속 반복해서 나왔어요? 아니 어느 방송이야 칭찬을 해줘야겠네. 찌뽕님 수술후 병실에서 보낸 지 한 달이 가까워지네요. 병원 생활 따분하고 지겨운데 좋은 거는 단 한 가지 이런 무더위에 시원한 곳에 있다는 거. 에휴 그래요. 이렇게 좀 마음을 즐겁게 그렇게 해야지 아픈 김에 쉬어가고 이렇게 해서 뜨거운 여름이 지난 후에 좀 시원한 바람이 불면 건강해진 몸으로 가을을 맞이해봐요. 유니체니 포에버님이 신청하신 조엔 햇살 좋은 날 하늘에 웃기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1: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2: 시원해.
1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4: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4: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3: 올바른 품질. 올품.
1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7: 오늘 끝곡 데이식스 영케이의 셧더 더 월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 등골이 오싹하고 서늘해진다고 하죠. 그런데 충남대 심리학과의 손진훈 교수가 그 이유를 밝혀냈는데요. 인간은 무서움을 느끼면 미주신경이 활성화하지 못해서 혈관이 수축하고 피부의 온도가 내려가는데 이것 때문에 무서운 영화를 보면 실제로 서늘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갈매기 때 여러분은 저의 썰렁하고 어이없는 멘트 때문에 스산하고 등골이 오싹할 겁니다.

2026년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Down on the Man at Work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푸른 하늘님이 오늘은 바람이 시원한 정도네요. 바람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어저께 저녁 때도 제가 나갔는데 바람 무지 덥죠. 더운데 바람은

0: 조금 시원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스마일 50님이 지금 파주 마장 호수 둘레길 걸으면서 음악 듣고 있는데 바람이 짱 시원해요. 그러니까요. 바람 시원하다는 분 굉장히 많네요. 근데 동준 멘트 덕에 바람이 더 시원한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네. 3545번으로 여기 어디예요? 사진 보내주는데 청도 운문사 오는 길에 운문댐 물이 많이 말라있고 나뭇잎 떨어지는 모습 보니까 비가 좀 와야 되는데 하셨어요. 네. 그러네요. 여기 아유 풍광 좋네요. 하늘도 참 맑고. 궁디팡팡님이 어제 저녁 김용신 저녁 스케치에서 동준님 시그널 음악 풀 버전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스페이스 에이지 러브송이 나왔군요. 소현 아빠님이 더위로 뾰족해지는 마음을 워워워 시켜주는 성공입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느끼셔야죠. 방송 들으면.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음악 함께 즐기는 방송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도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왔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바로 레인보우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0: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2: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퓨어

돌아서 뭐의 She Works Hard for the Money, 로라 브래니건의 Gloria, 그리고 신디 로퍼의 She Bop까지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She Bop, 이 노래는 테니스 조아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0645번으로 갑자기 우리 신랑이 볼륨을 크게 트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매일 잘 듣고 있어요. 그러셨습니다. 오병철님은 이 더위에도 식욕이 폭발하니 큰일입니다. 음악 들으며 달래야 합니다. 그러셨어요. 아니, 이 더위에 식욕이 폭발하면 다행인 거죠. 보통 요즘에 이제 더위 먹는다 그러잖아요. 너무 더우면 더위 먹어갖고 식욕이 뚝 떨어져갖고 잘 안 드세요. 잘 안 드셔가지고 오히려 감기 같은 거 잘 걸린다고요. 영양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름일수록. 자, 노래 이어집니다. 아, 오늘 또 글렌 한서드의 사망 소식이 있었어요. 이 영화 원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매력적인 목소리 가지고 있죠. 기타도 잘 치고. 글렌 한서드. 영화 원스 때문에 알려져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사망해서 추모 겸해서 노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렌 한서드와 마르게타 에이로글로바의 Falling Slowly, 그리고 존 레논의 Woman까지 두 곡입니다.

부지런한 남편은 남들보다 일찍 노후 대책을 계획했습니다. 다만 그 열정이 주로 책을 사는 행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 시작은 의료 코디네이터였습니다. 신랑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려면 영어가 필수라면서 영어 교재를 종류별로 사서 책장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는 게 아니냐는 제 우려에 남편은 세트로 사야 저렴하고 어차피 다 볼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며칠 뒤에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면서 그 첫 장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공인중개사였고 곧바로 두꺼운 수험서들이 집으로 배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공부하는 방식은 참으로 특이했는데요. 남들은 조용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남편은 주말만 되면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더니 자기는 체질적으로 도서관은 안 맞고 또 약간의 소음이 있어야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간식까지 챙겨주고 거실로 나와 있는데 20여 분이 지나자 방 안이 조용하더라고요. 문을 살며시 열어봤더니 남편은 목을 의자 뒤로 젖힌 채 입을 하마처럼 벌리고는 코를 골면서 아 세상 편하게 자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공부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도는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책을 펼치면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코를 골면서 자는 이 평화롭고 신비로운 루틴.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어느 날 눈을 반짝이면서 새로운 꿈을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노후에 당신이랑 여행 삼아서 지방도 다닐 겸 손해평가사를 한번 준비해볼까? 신랑은 또 책을 사서 펼쳐들더니 어김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잠을 자려고 책을 펴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죠. 마치 마법에 걸린 잠자는 방 안의 왕자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저에게는 이 마법에 걸린 왕자를 한 번에 깨울 수 있는 확실한 치트키가 있다는 거죠. 자기야, 밥 먹어. 이 한마디면 언제 잤냐는 듯 눈을 번쩍 뜨는 귀여운 우리 신랑. 그래도 밥 먹으라는 소리에 칼같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직까진 저를 향한 레이더는 작동하고 있나 봅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죠? 결국 수많은 자격증 책들은 책꽂이에 아주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전락했고 남편은 노후 대책과 시험 준비에서 모두 은퇴해 거실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리모컨만 열심히 만지작거리고 있답니다. 그래도 책값이 안 들고 간식을 대령하지 않아도 되니 속은 편하네요.

0: Don't worry.
1: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I'm not worried. I'm happy.
2: 내 마음의 보석송, 바비 맥프린의 Don't Worry, Be Happy.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에서 이경화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제목이 있어요. 노후 대책은 핑계고 꿀잠이 목적인 남편. 여기 사실 솔직히 책 보면 잘 졸리죠. 그 두꺼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베개로 쓰게. 5522번으로 아무런 꿈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남편분은 꾸준히 꿈을 꾸며 살았네요. 몸 건강히 잘 지내는 것만도 감사할 일이죠. 그러셨어요. 제주 사는 육지천사님이 영어 공부 제대로 할 마음에 책이랑 인강 잔뜩 끊었다가 어느덧 영어 공부하는 습관을 잊어버리게 됐네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실 그 좀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쉬고 가는 경우, 그게 거의 80, 90%가 그러지 않겠어요. 네. 이경화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빌리 조엘의 Moving Out, Huey Lewis and the News의 Hip to be Square.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교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이

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And Margaret's Slowly 1부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Bob Seger and the Silver Bullet Band의 노래 Against the Wind 함께 들었습니다. 아영맘님이 샤워하고 더위 사냥 먹으면서 음악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이들 방학이라 저녁 메뉴 뭘 해야 될지 생각 중입니다. 모든 엄마들 힘내세요. 방학하면 더 바쁜 엄마의 시간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개학하면 엄청 좋으시다면서요. 계약하면 아이들로부터 해방이니까. 삼거리님이 한 10일 정도 휴가를 엊그제부터 시작하고 오늘과 내일 백내장 수술하고 집에서 여유 있게 방송 듣고 있어 너무 좋으네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휴가 때 이렇게 수술 밀어놨던 수술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8441번으로 FM 팝스만 79시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 11월 23일 방송된 헬로우를 청취하면서 팝 음악의 진수는 역시 FM 팝스가 맛집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FM 팝스가 여러분 삶에 뭔가 윤택함을 드리는 거 맞죠? 예. 고맙습니다. 자, 노래 또 듣기 전에 한동준 FM 팝스 실시간 신청곡 받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문자로 FM 팝스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내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이요.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 패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

보니엠의 데리 쿨, 에팔 데이비드의 I Need You, 그리고 군베 댄스 밴드의 산토리니 굿바이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8717번으로 아 여기 계곡 여기 어디예요? 야, 8 어디라고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예. 아 멋지네요. 계곡들 많이 놀러 가시죠. 근데 계곡에 사람이 엄청 많은데 여기는 지금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예. 9621번으로 오늘도 추억의 곡 귀에 푹 익었던 곡들을 원 없이 나오는데 포 시즌스의 렉도르는 언제나 나올 예정이고 9621번을 호명받는 희열, 감동, 기쁨 등을 느낄 기회 순서는 언제일까요? 일단 호명은 됐습니다. 9621번 쓰시는 분. 예. 렉도르는 아직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언젠가는 나온다니까요. 예. 너무 이렇게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저한테 매일 들으시면요. 아, 렉돌이 드디어 나오네.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자전차포님이. 그렇죠. 예전에는 자전차포라 그랬죠. 자전거포라고 안 그러고. 자전차포님이 여기 노래는 제 심장에 무리가 안 가고 아주 편안해서 좋습니다. 요즘은 비트가 빨라서 듣다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거든요. 하셨어요. 아, 저 BPM이 너무 빠르면 사실 좀 정신이 없죠. 근데 가끔 그런 노래들도 들으면 기분 좋아요.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린다 론스타트와 제임스 잉그레임이 함께 부르는 Somewhere Out There. 피버 브라이슨과 레지나 베리 함께 부르는 A Whole New World.

Jason Mraz의 I'm Yours, Eric Clapton의 Swing Low Sweet Chariot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8287번으로 Swing Low Sweet Chariot 신청합니다. 10월에 음악회 때 부를 곡인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셨어요. 10월 음악회 때 가을 음악회가 되어 있네요. 네, 멋진 노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꿈님이 경남 양산은 너무 더워요. 그러셨습니다. 뿌띠뿌띠님이 에릭 클랩톤 기타의 신 선곡이 너무 좋아요.

제 고등 때부터 아이디가 미시즈 크랩톤이었는데. 어, 기타 잘 치시나 보죠? 오. 하여튼, 저, 뭐든, 이게, 그러니까 운동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에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저, 자격증 시험 막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잘 늘질 않거든요.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모라이어 캐리의 Hero, 제시카의 Goodbye.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11: 한동준의 FM 팝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Crying in the Chapel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접대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컨트롤 프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통제라는 뜻의 컨트롤과 집착하는 사람인 프릭이 결합된 말인데요.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야만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요즘 날씨만 봐도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나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인사하기,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쉬어가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우리 기분을 크게 바꿔놓을 겁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강산의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았습니다. 물 좀 주소. 아유 리듬이나 목소리. 그냥 나는 강산에 하는 것 같아요. 김종숙 씨가 물 좀 주소. 더워서 비 좀 내려주소. 한꺼번에 이 피해를 줄 만큼 내리는 비 이런 거 말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더운 날 한번 쫙 뿌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손순남 씨,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는 것을 무기력함 없이 스트레스 없이 받아들이는 게 진짜 어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참 좋은 얘기네요.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그런 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가요 속으로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좋은 노래들, 좋은 사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0: 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조용필 씨의 노래 못 찾겠다 꾀꼬리 1399번 해오라기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694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하정숙 씨가 경상도 지방 오늘 40도 넘었다니 32도는 덥다는 말도 못하겠어요. 아, 예, 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네요. 경남 양산이 40도를 넘었고요. 부산도 보니까 38.8도까지 올랐다고. 이게요, 122년 만에 최고 더위라고 합니다. 아무튼 뜨거운 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치지 마시고요.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40도. 아이고,

김혜현 씨, 앞동에서 에어컨 과다 사용으로 실외기에 불이 났다고 해서요. 잠깐 에어컨 끄고 가만히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많이 발생되는 일은 아니지만 참 조심하게 되네요. 그렇죠? 많이 놀라셨겠어요. 다 진화 빨리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가요 속으로의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들, 그 사연들로 오늘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오늘 베스트 사연 결정합니다. 선정되신 분께 더우니까 오늘은 팥빙수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팥빙수 한 그릇 시원하게 먹고 싶네요. 735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박정훈, 오늘 같은 밤이면.

조정현 씨의 노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이어드렸습니다.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133번째의 만남. 이거 이루어질 듯한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아요.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9390 문자로 보내주세요.

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런 영화 보나요? 히어로 영화 있잖아요. 김태수 씨가 스파이더맨 보러 극장 왔어요. 여긴 시원하네요 하셨는데 여러 종류의 히어로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히어로도 있지 않아요? 헐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이더맨 참 좋아하거든요. 가장 사람 같아요. 그래서 좋아해요. 스파이더맨. 저도 보고 싶네요. 재밌게 보고 오십시오. 이예린의 노래 포플러 나무 아래 들려드립니다.

나훈아 해변의 여인 이봉휘 씨 잘 들으셨습니까? 윤영애 씨, 정은희 씨가 정해주신 김완선 이젠 잊기로 해요. 그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들 휴가 얘기만 하지 말고요. 승화 형님은 휴가 어떻게 보낼 건가요? 7295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네, 제 휴가요. 제 휴가 계획 없습니다. 없어요. 뭐 매일 방송국에 와서 가요 속으로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야지 무슨 휴가를 가겠습니까 제가. 예, 휴가 계획 없습니다. 729호님. 8701번으로요. 아무리 불볕더위가 와도 중2병은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중2 딸내미 겨울 이 두터운 후드를 입고 학원 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 그래도 더운데 속에서 천불이 올라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두꺼운 후드 티셔츠를 이런 걸 입고 갔을까요? 아니면 뭐 에어컨이 많이 내려지는 곳에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닐까? 뭐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 모습도 괜찮을 텐데 너무 그러면 예, 8701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이 올라올 겁니다. 다른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쵸? 중2병. 아유, 잘 건너가기를 바랍니다. 4773번. 저는 올해 첫 야구 직관하러 가요. 처음이라 더 설렙니다. 여름을 많이 즐기고 싶어요. 프로야구 선수들도 요즘 많이 힘들 거예요. 동구장에서 뛰는 선수들 말고는. 그 가실 때 뭐 요즘 이마에 붙이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조금 열 내려주는 거 이런 것도 꼭 준비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요. 재밌게 직관하고 오십시오. 응원하는 팀도 이기면 더 좋죠. 변진섭 로라 김연화 씨의 신청곡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3: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3: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2: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3: 올바른 품질.
14: 파로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5: 아니,

0: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추억 속의 재회. 오늘 신승훈 씨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가요 속으로 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너무 덥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옥수수가 팝콘이 되어서 돌아온답니다. 집이 최고 하신 조재분 씨. 그래요. 표현이 그 뭐 참 적당하다는 표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옥수수가 팝콘이 되어서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뜨거운 날씨. 우린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최정임 씨 그리고 조영은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조태선 이별 느낌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7: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6: 집에서 홈픽해
5: 홈픽
7: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6: 지금 홈픽해
5: 홈픽
6: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5: 홈픽
6: 홈픽
8: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9: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김민호 이병열 차 안에서였습니다. 0874번으로요. 20살 때 아이 추억에 마이마이로 들었던 이병열 차 안에서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그리고 1543번으로요. 아들이 다음 주에 퇴소하는데요. 이 더위에 행군이 남아있다고 잘 버티라고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예,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행군 그냥 날씨 좋을 때 행군해도 힘든데 이 더울 때 아, 잘 이겨낼 겁니다 우리 아드님. 예, 두 분께는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가요 속으로 2부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타

0: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옥주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서문자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분은 올해 80 이상 되셨고요. 37년 전쯤 부산 화승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셨던 서문자님입니다. 당시 저는 18살이었는데요. 가정 형편상 화승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플 때였죠. 그때 같이 일을 하셨던 서문자 아주머니께서는 본인도 바쁘실 텐데 늘 제 것까지 김밥을 싸와주셨어요. 아주머니의 김밥을 먹고 허기도 채웠지만 외로움도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제대로 표현을 못했던 게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요 연락처를 잃어버리면서 소식이 끊겼는데 그때 당시 어린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서문자 아주머니를 꼭 다시 만나고 싶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사연에 이어서 이재훈 사랑합니다 들려드렸어요. 올해 80세 이상 되셨고요. 37년 전쯤 부산의 화승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셨던 서문자 씨. 혹시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옥주 씨의 사연 소개됐는데요.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꼭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샵 9390으로 언제든지 사연 신청곡 같이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선생님이신가 봐요. 손순남 씨. 여름방학에도 자율학습에 나와서 공부하는 우리 반 학생들 그리고 막내 아들. 더운데 고생 많은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이 시기를 좀 잘 지내야겠죠. 이겨내야겠죠. 수험생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냥 생각 같아서는 이 많은 수험생들 힘드니까 좀 쉬어. 시원하게 좀 쉬어 이러고 싶은데 우리 손순남 씨는 공부합시다 윤신혜 씨의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그래 조금만 더 하고 쉽시다 우리.

김진호 가족사진, 이 노래는 4379번으로 신청하셨는데요. 남편이 퇴직하고 좀 쉬어야겠다며 책 몇 권을 싸들고 외국으로 갔어요. 혼자 집에 있으니까 허전하네요 라는 사연과 함께 신청하셨습니다. 예, 퇴직하고 이런 시간 또 배려심으로 보내주신 4379님, 일단 허전한 마음은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면서 풀어보시고요.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이정경 씨의 신청곡 싸이의 챔피언이었어요. 9576번, 우리 아들은 촬영장에서 조명 일을 하는데 실내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서 걱정입니다. 며칠 만에 왔는데요. 새까맣게 탔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괜찮다고 합니다. 드라마나 뭐 영화 아니면 공연할 때 이 스태프들의 수고가 정말 대단하죠. 이분들이 없으면 주인공은 없는 거예요, 사실. 열심히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아드님 응원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아드님께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3072번, 점심 드시고 바로 밭에 나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 걸 보니까 순간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까지 하고 와버렸더니 지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 어떤 상황

상황인지 그냥 딱 그려지는데 말이죠.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야단 맞고 그런 것도 다 사랑이잖아요. 잘 되라고. 근데 지금 이렇게 아버님 같이 또 어머님들한테 가끔씩 마음에 없는 소리, 화를 내게 되는 거, 그건 역시 사랑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말이죠. 지금 안 좋은 마음 이해는 되지만 3072님도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자, 기운 내시고요. 이문세 씨의 노래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9803 이현숙 씨가 신청하신 노래 리듬에 맡겨봅니다.

최원규 씨의 신청곡 신정숙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장은하 씨의 고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오늘은요, 5633 뒷번호 쓰십니다.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해화동에 왔어요. 반갑기도 하고 너무 많이 변해서 눈이 빙글빙글 돕니다.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승화 씨가 분위기 있게 한번 불러줄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역시 해화동 이 노래를 정해주셨습니다. 동물원의 노래죠. 일단 뭐 병원 갈 일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많이 아픈 그런 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그래요.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10: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김유나 야상곡이었습니다. 한윤영 씨가 신청하셨어요. 자,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더울 때 나가서 일하는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와서 마음이 안 좋다고 하신 3072님이에요. 팥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가요 속으로 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크.

크르주에서 크르주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하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954번 동네를 돌면서요 옷 구경하다가 가요 속으로를 듣는 가게를 발견했어요. 아, 예, 그러시구나. 신월동에 있는 예쁜 옷 찾기, 이게 상호인가 봐요. 자, 예쁜 옷 찾기 사장님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예쁜 옷 찾기 사장님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예쁜 옷도 하나 사서 가시면 좋겠네요. 오늘 끝곡입니다. 김건모 사랑이 떠나가네. 아, 처음부터 안 나오는군요. 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배달기사님 오토바이 안장 위 그리고 헬멧 안의 온도가 90도에 달한다고 하네요. 경남 지역은 122년 만에 폭염 역사를 다시 쓰고 있고요. 여름과 겨울이면 최고, 최저 기온을 말하면서 그 숫자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기네스감이다 이렇게 말해왔는데요. 퇴근도 따로 없고 열대야까지 다 겪어내야 하는 분들은 숫자 넘어 어떤 하루를 쓰고 계실지 가늠이 잘 안 되네요. 모쪼록 무조건 틈틈이 쉬어가시기를, 쉬어가게 만들어주시기를 하는 바람만 생겨나는 저녁입니다.

0: The Coors의 Summer Sunshine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줄기 위로 같은 바람이 불어와 주네요. 창밖에 나무들을 보니까 잎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어요. 직사광선을 받으면 좀 많이 덥습니다. 근데 직사광선 피해서 그늘 아래 구름 아래로 몸을 두면 그나마 조금 살만해지고요. 그래서 건물 그늘, 나무 그늘 사이로 징검다리 건너듯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습기가 살짝 사라진 지역은 그래도 참을 만한데 남쪽에 습기 많은 해안 지역은 오늘 또 많이 더웠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넘어가고 어서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생기네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7월 30일 목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에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존파, Saint Elmo's Fire, John Waite, Missing You 두 곡 들었습니다.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이 40.3도, 어제 40.3도를 기록했죠. 양산이 0545님. 오늘 지금 6시 기온을 막 살펴보니까 북부산이 37.4도, 양산은 37.2도. 오늘도 무척 더운 날을 잘 보내셨습니다.

지금 극장에 왔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극장도 피서지네요. 옥수 토박이님은 지금 극장의 서늘함을 즐기고 계시고요. 집에 혼자 있을 땐 에어컨을 안 켜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났어요. 7761님. 그러니까 집에 빨리 가셔야겠네요. 왜냐하면 누군가 오기를 또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조금 참고 누군가 한 사람 더 오면 그때 켜야지 하면서 아껴두었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서 집으로 또 가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저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신입사원 수빈 PD가 녹음하는데 함께 했어요. 30년 차 선배의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녹음 오프닝을 세 번이나 씹어서 다시 녹음했어요. 마라탕 좋아하는 청춘한테 메밀 막국수 먹자고 했고요. 다음에는 꼭 마라탕을 함께 먹어야지 생각했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희 신입 PD거든요. 이수빈 PD가 밖에서 교육받고 있어요. 오늘 2부의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있잖아요. 오늘은 미스터 리 PD가 아니라 수빈 PD가 새 곡을 선곡해 놓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입 PD는 어떤 음악을 골랐고 또 리스트의 제목은 무엇일지 궁금해 주시면서 2부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치님들도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5줄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노스텔지어님 청해주신 노래 준비했습니다. Human League, Don't You Want Me 듣고요. 캔디핑님께 빌리 스콰이어, Everybody Wants You 전하겠습니다.

멤버 미 영화 코코 중에서 들으셨어요. 미국의 나탈리 라 포르카데였습니다. 세보야님께 전해드린 노래 아바의 치키티타도 들으셨고요. 크랜베리스의 오 투 마이 패밀리 이 노래는 0672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5664님, 퇴근한 남편이 작업복을 주는데 축축해서 깜놀했어요. 요즘 벽화 작업을 하거든요. 작업복 빠는데 마음이 안 좋아요. 오래오래 야무지게 빨면서 남편의 힘든 하루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0765님, 오늘도 방학 맞은 5살 손주, 저녁 6시까지 혼자 돌봤습니다. 어제는 평택 가서 곤충 체험하고 세 군데 돌고, 오늘은 가축 체험장 가고 에어바운스 놀이하고, 내일도 살짝 걱정되지만 그래도 출장 중인 아들아, 사랑하는 며느라, 염려를 말어라, 대단한 날들이라 즐겁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Beatles의 The Long and Winding Road. The Hollies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7745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염려를 말어라 대단한 날들이다 하신 0765님께 대단한 커피 한 잔. 오늘도 작업복 축축해지도록 어느 길에서 벽화를 그렸을 남편분 응원합니다. 5664님께도 대단한 커피 한 잔 드립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카.

0: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7: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3 Degrees, When Will I See You Again. 3672님 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퇴근길 플리 들으러 오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

0: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핏.
1: 홈픽.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4: 그때도 지금도 PN 풍량.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에 산책 대기 중입니다. 어제 신청곡 들으면서 석양 배경으로 샛별 사진 찍었는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루루의 To Sir With Love 신청합니다. 중학생 때 형 누나 따라 단성사 극장에서 봤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너티라는 닉네임으로 오셨는데 이 동명의 영화죠. To Sir With Love 이런 영화가 찾아보니까 1967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다고 하네요. 여기에 주제곡이기도 했던 룰루 To Sir With Love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용신님 선곡이 기가 막힌데 어느 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혹시 용신님과 작가님이신지요? 희용님이 주셨거든요. 용신님도 있고요. 작가님도 있는데 저희 그 미스테리한 미스터 리 PD님도 있어요. 저희 세 사람이 같은 팀이에요. 저희 오늘 인별그램에 오시면 저희는 세 사람이 제작진인데 한 사람의 손이 더 보일 거예요. 이 손은 누구의 손이냐면 지금 교육받고 있는 신입 이수빈 PD의 주먹이에요. 구경하러 오세요. 누구의 주먹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라고 하면 어렵겠죠. 오늘 퇴근길 플레이리스트가 광고 후에 진행될 예정인데 오늘은 지연 PD 말고요. 우리 수빈 PD가 세 곡을 뽑아놨어요. 물론 나름의 제목도 붙여놨죠. 우리 광고 후에 어떤 음악이 들릴지 이 음악에는 어떤 제목이 어울릴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CBS 음악 FM이고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있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요즘 유산균 장부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주는 ERP?

세탁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지금 신입 교육 중인 이수빈 PD가 뽑은 퇴근길 플레이리스트가 쭉 흐를 거예요. 잘 들으시고 플레이리스트 제목도 한번 붙여봐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무 더워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 리스트. 한낮 기온처럼 주식도 좀 쭉쭉 올라라 플레이리스트. 여름 휴가 낭만 쏟아진다 노래 모음. 여름방학 돌밥 돌밥 인생에 내리는 위안송 리스트. 이런 것들 말이죠. 우리 다 듣는 귀 있어요. 떠오르는 느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퇴근길 플레이리스트의 제목.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리스트 제목도 한번 툭 보내봐 주세요. 그리고 이수빈 PD는 오늘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PD의 마음, 우리 마음, 너의 느낌, 나의 느낌 맞춰보면서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채워봐요.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지금 나갑니다.

0: 네. 여기까지 세 곡을 들으셨습니다. 어떤 감이 오시나요? 일단 들었던 노래 소개할게요. 제일 처음에 들었던 노래는 랜디 뉴먼, You've Got a Friend in Me 였습니다. 이 노래 어디에서 나온 노래인지 아세요? 영화, 네,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에 나온 노래예요. 퀸의 You Are My Best Friend 이어서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로 들은 노래가 The Rembrandt, I'll Be There For You 였습니다. 이 노래 어떤 콘텐츠의 주제곡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미드. Friends의 주제곡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나열돼 있는 것들을 쭉 보세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 더위에 일에 젖힌 나를 위로하는 플레이리스트? 뭐 그럴 수도 있죠. 파란 하늘, 집으로 가는 길 얼마나 신나는지 감도 안 옴 리스트? 그럴 수 있죠. 휴가 못 간 친구들끼리 즐기기 위한 플레이리스트? 조금 더 가까이 간 것 같아요. 따뜻한 우정과 든든한 위로를 전하며 언제나 곁에 지켜주는 최고의 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리스트? 와, 이거는 매우 근접한 것 같죠? 오늘 저녁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 만나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싶은 리스트? 이것도요. 날이 덥고 몸도 축축 처지는데 무리하지 말고 마음 잘 통하는 친구랑 즐거운 시간 보내요. 플레이리스트요. 네. 얼추 다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수빈 PD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냈어요. 7월 30일. 오늘이 UN이 정한 국제 우정의 날이라고 해요. 뭐 이런 날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퇴근길 플리는 영화 토이스토리부터 미드 프렌즈까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찐 우정 3대장 곡들로 준비했습니다. 예. 요게 수빈 씨가 뽑은 플레이리스트의 제목이었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가까이 오셨죠. 오늘 보내주신 분 중에서 에밀리 맘님, 소연 아빠님, 그리고 1182님, 요 세 분께 저희가 아이스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토이스토리에 나왔던 이 노래는 정말 경쾌하고 굉장히 리드미컬하면서 기분 좋아지게 만들잖아요. 요 가사를 보니까 가사도 들어보면 되게 또 찐해요. 난 너의 친구야. 눈앞에 길이 험난해 보일 때 이 말 기억해. 난 너의 친구야. 너의 문제는 내 문제이기도 해.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어떤 친구들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듬직하고 강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아무도 나만큼 널 사랑하진 않을 거야. 세월이 흘러도 우리 우정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난 너의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번째 노래도 세 번째 노래도 이렇게 가사를 쭉 보면 어느 순간 좀 약간 뭉클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나는 친구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친구가 생각나는 오늘 저녁은 매우 좋은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국제 우정의 날이라니까요. 자, 프로미님 청해 주신 조디 벤슨 Part of Your World 준비했고요. 파이프라인님 청해 주셨습니다. 셀린 디온과 피보 브라이슨 Beauty and the Beast.
1: Maybe he's right. Maybe there is something the matter with me. I just don't see how a world that makes such wonderful things could be bad.

앤드류 버드, 시지프스 들으셨고요. 글렌 한사드의 소식이 오늘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영화 원스로 우리에게 익숙한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죠. 글렌 한사드가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분들이 노래 듣고 싶어 하셔서 유규환님, 8887님 비롯한 많은 분들과 함께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르글로바가 함께 부른 If You Want Me 전해드렸고요. 티시노사 돈데보이는 오티모님 신청하신 노래여서 함께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휴가 첫날 보냈습니다. 딸과 쇼핑몰에서 시원하게 15,000보 걸었고요. 집에 와서 뻗었습니다. 아직 저녁이 남아있어서 더 힘내볼게요. 9233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저 오늘부터 퇴근 시간에 라디오 듣기 시작했는데 반갑습니다 하신 고니아제님도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국제 UN에서 정한 국제 우정의 날이라고 이거를 알고 계시진 않았을 텐데 하늘바다님이 저 30년 지기 친구와 광화문에서 점심 먹고 커피 마셨어요. 그리고 일본에 사는 후배와 톡으로 대화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동탄으로 이사간 후배와 만나자는 약속도 했어요. 덥지만 든든하고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저녁 스케치가 있어서 오늘도 행복하네요 라고. 와, 오늘 딱 어떻게 마음이 잘 맞았나 봐요.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우정들을 다 탄탄하게 다지는 일들을 이분이 막 하셨어요. 7시 42분이고요. 9392님께서 집으로 가는 라디오 너무 좋네요. 저녁 방송으로 옮겨와서 힐링되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세르지오 멘데스의 Never Gonna Let You Go 들을 건데요. 이 노래 신청해 주신 분은 머라이어 박님이세요.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격리나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5: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5: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9: 오늘 끝곡은 김경숙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스키드로 I Remember You 남깁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0: 글라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저녁 바람을 친구 삼아서 지금 걷고 계시지요? 한번 내려다보세요. 옷만 가벼워진 게 아니라 발도 많이 가벼워지신 것 같아요. 양말을 신지 않은 운동화 아니면 슬리퍼, 샌들만 신고 계시죠? 그렇게라도 열기를 식히고 싶은 마음일 텐데 가벼워진 김에 더 가볍고 시원하게 걸어보죠. 가슴속 무거운 공기는 첫 곡과 함께 휘파람으로 다 배출해보세요.

0: 우리 공주님 노을 보며 집에 가셨군요. 첫 곡 좋습니다 하면서 사연 주셨어요. 의문새 붉은 노을. 저도 스튜디오 들어올 때 아까 보니까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선명했는데 요 노래 한 곡 나가는 사이에 그새 좀 어두워졌네요. 아, 그런데 진짜 30도는 명암도 못 내밀 그런 날씨예요. 몇 도야? 31도야. 에헤이, 치워 치워 완전히. 경남 양산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40도, 또 35도 넘는 지역이 대부분인 가운데 대한민국은 제주는 3주째 열대야고요. 부산은 열흘, 서울은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맨발 얘기를 했더니 신발 사진, 맨발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오, 그래서 저도 질세냐고, 내가 질소냐고 인별그램에 제 신발 사진 올렸더니 아, 우리 순이님 그새 보셨어요. 빨간 구두 아가씨가 아니고 빨간 발톱 아가씨네요 하면서 고맙습니다. 저희 인별그램에 저도 신발 사진 올렸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발, 오, 양말에 운동화 신고 걷고 계시는군요. 우리 가을이님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난 체감 온도를 낮추려고 양말 벗고 다닌 지 오래됐다 하는 사연도 좋고, 난 얼음물은 달고 산다 라는 사연도 이해할 수 있고요. 예전엔 은행이었지만 체감온도 낮추는 데는 극장이 대세다. 뭐 그런 얘기도 좋습니다. 어떤 비법도 좋습니다. 어떻게 단 1도라도 온도를 낮추고 계신지 우리 그 비법을 한번 나눠보기로 하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샵 9390, 또 여러분 신발 아니면 예쁜 발, 샌들 신으신 모습 보여주시려고도 사진으로 샵 9390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든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얘기 나누면서 좋은 음악 함께해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 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쏴 쏴 숭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 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5: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관절 연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남일의 선생님의 고정가요를 아주 새롭게 뭐라고 해야 될까 코믹 가수 듀오가 비빅 브라더스죠. 빨간 구두 아가씨를 멋지게 편곡을 해서 불러줬습니다. 흉내도 못 내겠네. 뚝딱뚝딱. 흉내도 못 내겠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 사진 보여주세요. 발사진 그랬더니 너무 귀여운 사진이 온 거예요. 8591번으로 저 자외선 신발 신었어요. 그래서 어? 자외선 신발 보니까 이 휴가 가갖고 샌들을 신었는데 그대로 이제 탄 거죠. 그래갖고 발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거 저희 인별그램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으로 들어오시면은 저희 인별그램 오실 수 있거든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자외선 신발을 신고 다닐 수가 있을까. 그런가 하면 어머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신발을 구할 수 있으세요? 0948번으로 발가락 샌들이에요. 발가락 양말도 아니고 발가락 운동화인가? 너무 독특해요. 역시 이 사진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9024 미애님 청해 주신 곡 이어듣습니다. 물레방아 순이 생각.

오춘배님 정해주신 민혜경 그대 모습은 장미, 또 마닉님 3936번으로 박학기, 그의 두 예쁜 딸이죠. 정연, 승연이 함께한 비타민, 그리고 슈프림 팀의 그땐 그땐 그땐 영준이 피처링했는데, 여기서 영준은 아마도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영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벌써 십몇 년이 넘었어요. 나온 지, 발표가 된 지. 그리고 물레방아, 순이 생각,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드리면서 여러분의 또 사진을 훑어봤는데, 와, 5623번으로는 이 상황에서 남편이랑 야간 산행으로 온도를 낮추고 있다고, 앞서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숲속에서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우와, 멋지십니다. 9903번으로는 7명의 발이 찍힌 사진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수영장 같진 않은데? 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은미님은, 와, 5명의 아주 컬러풀한 페디큐어한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발들이에요. 예, 저만 보기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 다 인별그램에 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로 뒷모습이나 발만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앙빵님이시군요. 앙빵님은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하시는데 튀김기 설정 온도가 180도 이상이라서 실내 온도는 기본으로 30도 이상이래요. 그래서 튀김 이 기름이 튈까 봐 그 보호를 위해서 목에 손수건까지 들고 아주 꽁꽁 무슨 방한복같이 두르셨습니다. 거기에 목에 얼음밴드를 얼려서 교대로 사용을 하신대요. 그러면 그나마 얼굴 주변에 열기는 식은 듯하다고요. 그래요, 앙빵님 정말 애쓰시는군요. 그 힘든 일을 하고 저녁 때 항상 행복한 동행에 오셔서 많은 분들과 사연을 나누시니 참 반갑습니다. 자, 이상 네 분께 모바일 쿠폰 지금 바로 보내드리고요. 시간 되는 대로 바꿔서 드십시오. 유솜님 8875번으로 정해주신 곡 이동기입니다. 논개.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치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 뿌리왕 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땐 재밌네, 웃기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호랑이를 맞닥뜨려 보지 않아서 그렇죠. 호랑이가 바로 내 눈앞에 딱 나타났다 생각해 보세요.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누에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쇠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르 흔들며 주홍잎 쩍 벌리고 우르릉 하는 소리. 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겠죠. 범에 물려 죽기 전에 아마 그 자리에서 물려 죽을 겁니다. 와르르 소리만 들어도 저는 그냥 심장마비로 먼저 죽어버릴 것 같아요. 자, 범 내려온다. 이날치의 노래 들으셨는데,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문득 느닷없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느닷없는 OX 퀴즈를 지금 준비했어요. 정답 아시는 분은 정답이다 생각하는 분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답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뭐 선착순은 아니에요. 저희가 10분을 선정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릴 거고요. 또 10분께는 사돈의 팔촌까지 모여서 드실 수 있는 호랑이 얘기, 범 얘기하면서 드실 수 있는 푸짐한 약과 6종 세트까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판소리 중 하나인 수군가, 즉 별주부전의 한 대목과 관계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조선 후기 대표적인 판소리 중 하나인 수군가, 별주부전의 한 대목과 관계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호랑이라고 소문난 최진사댁 셋째 딸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이은하입니다.

4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가구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요. 등골이 좀 오싹해지시라고. 갔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내 앞에 톡 나타났다. 범이 뭐 하늘에서 우 하고 내려왔다고. 그냥 심장마비 걸려 죽죠. 뭐 등골이 오싹할 틈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은 사부님이 아이 날도 더운데 문제까지 어렵네. 아이 머리에서 열나요 하셨는데 정답 찍어보십시오. 오늘 문제는요. 느닷없는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를 듣다가 저도 궁금해서 느닷없이 여러분께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판소리 중 하나인 수군과 별주부전의 한 대목과 관계가 있는 노래가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 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문자 참여는 샵 9390, 예, 긴 글은 100원.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 정답 올리실 수 있습니다. 정답 저는 기다리고요. 여러분은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들을게요. 순용님 듣고 계시죠? 2부에 우리 정답 함께 나누기로 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2: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9: 홈픽.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얼마나 빙수가 좋으면 그냥 사정사정을 하잖아요. 녹지 말라고. 그런다고 걔가 안 녹나. 네. 다 녹죠. 맞아요. 빙수에는 연유 빠지면 섭섭하죠. 팥빙수 윤종신의 노래였습니다. 한태연님 6708 조인섭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정답을 저는 거의 다 맞추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7748번으로 오늘 퀴즈 있었어요. 뭐예요?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하셔서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부에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를 들었어요. 무섭잖아요. 우르르르 하고 와르르르 뭐 아무튼 범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골이 오싹 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판소리 중 하나인 수궁가, 즉 별주부 전의 한 대목과 관계가 있다. 있으면 O 아니면 X, 맞으면 O 틀리면 X가 오늘 느닷없는 퀴즈였습니다. 예, 판소리 수궁가. 범 내려온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과연 관계가 있을까? 자, OX 샵 9390 정답은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는데 이미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받으실 분들은 다 쿠폰이 갔는데요. 그래도 추가로 날이 너무 더우니까 우리 문숙 작가님이 오늘 좀 더 드립시다. 그래서 예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조금 더 선정을 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예 정답 보내주시고 음악 듣고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상품 산정.
1: 이젠 랜드마크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

0: 드려요. 영월 차록 수술해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차록 수수 사업단.
2: Good Music Station. CBS FM.

3인조 혼성 그룹이죠. 정재형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에요. 김아연, 김연빈 3명으로 구성된 혼성 그룹 베이시스의 작별의식. 요새 이 두 그 자매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모습을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연주 부분이 나올 때 막 바이올린 연주를 하다가 또 노래도 하고 아주 멋진 그룹인데 요즘은 보기가 힘듭니다. 김형수님 청해 주신 곡이었고 민호님이 헤이의 주땜 간절하게 외쳤어요. 사랑한다고. 또 에밀레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 세 곡의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느닷없는 퀴즈. 아까 누가 그러셨더라? 저 문제가 뭐예요? 한참 얘기하고 이미 답 다 나왔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오늘의 문제는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를 들려드리면서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판소리 중 하나인 수군가 별주부전의 한 대목과 관계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는 판소리 수군가의 한 대목을 모티브로 한 노래가 맞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O가 맞습니다. 아까 누가 그러셨더라? 에이, 무슨 소리예요? 별주부전 는 토끼하고 거북이 얘기잖아요. 거기 호랭이가 왜 나와요? 거기 호랭이가 거기 호랭이가 왜 나오냐 하면요, 청아님 왜 이제 그 용왕님이 병이 나갖고 그 이제 병을 고쳐야 되는데 나는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별주부 자라님이 지상으로 토끼의 간을 구하러 올라갑니다.

하고 올라왔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지상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별주부가 너무 지쳐버린 거죠. 자라님이. 그래서 호생원님 하고 불러야 되는데 너무 지쳐갖고 발음이 안 돼서 호생원님, 호생원님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호랭이가 나를 호생원이라고 부르렸다. 오냐 내가 내려가리라 하고 호생원이라고 높여 부른 것으로 착각을 하고 범이 쭉 내려온 거죠. 와르르르 와르르르 해가지고 바로 그 장면을 노래한 게 바로 범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이미 10분께는 모바일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받으셨고요. 또 너무 안타깝게 후발 주자로 정답 주신 분들 8245 김희망님 청아님 청아님은 정답 틀렸는데 제가 너무 귀여워서 또 9244 1537 다섯 분께도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10분 선정을 해서요. 예, 그야말로 사돈의 8촌까지 모여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푸짐한 약과 6종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니까 이미 이제 한 분 한 분께 주소를 보내달라고 성전 우주 주세요 하고 저희 문숙 작가님이 사연을 보내드렸거든요. 문자를 보내드렸으니까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지금 바로 방송 끝나기 전에 보내주셔야 하옵니다. 이어지는 곡 혜은입니다. 띠띠 빵빵.

가족들과 동해에 왔어요. 낮에도 이뻤는데 밤바다가 참 멋지네요. 파도 소리가 너무 시원해요. 파도 소리 배경으로 행복동 같이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연 듣고서 마음이 들썩이지 않는 사람 그 누가 있겠습니까? 7665.

전화로 글 주셨는데 정말 멋지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수 엄마님은 포천 캠핑장에 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유 우리 나이에는 텐트 치는 거 힘들어 못해 호캉스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 이게 좋아요. 물소리 바람소리 라디오도 함께 있잖아요. 그렇네요. 역시 뭔가 멋을 알고 분위기를 알고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우리 지수 엄마. 두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박미입니다.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0: 사랑으로 해바라기의 노래 용식님 아내분이 좋아한다고요. 예. 그리고 또 갬성별님 잘 들으셨어요? 또 박미 올가을은 사랑할 거야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이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관장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오늘도 2시간 너무 행복했고요. 끝곡은 비상구 잃어버린 추억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환,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0%

0: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한여름에도 깊은 우물물은 두레박으로 퍼올리면 손끝이 시릴 만큼 차갑습니다. 햇볕은 마당을 뜨겁게 달구고 한낮의 기온은 연일 높아지는데도 우물 속의 물은 계절을 잊은 듯이 서늘하죠. 땅속 깊은 곳은 바깥 기온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가 닿지 않는 자리에서 제 온도를 지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우물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온통 빠르게 달아오르고 눈앞의 일들 때문에 자꾸만 조급해질 때 잠시 길어올릴 수 있는 깊고 또 서늘한 마음. 고요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변의 온도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마음의 깊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유희열 신재평 여름날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한여름에도 시원한 우물물에 관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사실 요즘은 우물을 보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마당 있는 시골집에 추억이 있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깊은 곳의 우물물이 한결같은 시원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쉽게 달아오르는 세상에서 나만의 온도를 잘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은 음악 한 곡씩 두레박 삼아서 우리 안의 고요를 천천히 길어올려 보기로 해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플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디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0: 지친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개구장의 엘도라도, 전람회의 하늘 높이 두 곡 전해드렸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언니, 저 내일부터 일주일 휴가예요. 7130님, 오늘 이 시간까지 야근하느라 너무 힘들었지만 꿀맛 같은 휴가를 보내려고 그랬다 생각하니 모든 게 다 괜찮아졌어요. 내일 저녁 비행기로 떠나요. 재밌게 놀고 올게요. 어디로 가시나요? 설렘이 여기까지 느껴지나요? 두근거림이. 뭐 하긴 뭐 어느 장소로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행복하게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충전도 잘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몇 달 전부터 산책길에 만나는 치즈냥 한 마리가 있어요. 9409번으로 보내셨나요? 처음에는 추르를 꺼내 유혹해도 경계하더니 이제는 제가 보이면 먼저 다가와 몸을 비빕니다. 얘 때문에 매일 밤 강제 산책 당첨이에요. 고양이들도 뭐 이렇게 느낌이 있나 봐요. 분위기 뭐 관상을 보는지 나한테 잘해줄 것 같고 마음이 약할 것 같고 뭔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 잘 알아보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몸을 부비기도 하고 아무한테나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행복한 고민 중이시네요. 산책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노래는 1309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이번 주말에 자격증 시험 보는데 잘 볼 수 있도록 이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좋은 기운 불어넣어 드릴게요. 임재범 비상.

언제부턴가 책장 한 구석을 집삼아 잠들어 있지만 동경어린 마음으로 늘 가까이 두던 책이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19세기 산업화로 물질적인 풍요가 차오르던 당시 그는 월든의 숲속 호숫가에서 단순하게 사는 법을 실험했다. 직접 나무를 해서 집을 짓고 밭을 갈고 그렇게 2년 넘게 생활하며 그는 매일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해가 뜨면 동시에 눈을 뜨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작은 불을 밝히는 생활. 시간을 확인하지 않아도 햇빛의 방향과 그림자 길이만으로 하루가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있는 삶. 어떤 날은 평화롭고 또 어떤 날은 단조롭기도 했겠지만 아마도 도시에서보다는 훨씬 더 단순하고 고요한 자신을 만났을 것 같다. 그래서일까? 마음이 복잡해질 때면 숲속에 오두막집을 지을 엄두는 안 나지만 그래도 초록의 상상을 해본다. 어디선가 풀벌레 한 마리가 찌르르 찌르르 울고 열어둔 창으로 나무 냄새가 들어오고 달빛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는 그런 상상을 말이다. 밤의 끝자락에서 그럼 나는 나의 호숫가에 어떤 집을 지을까? 나무로 된 작은 오두막집? 햇살이 오래 머무는 통유리집? 아니면 굴뚝이 있는 붉은 벽돌집? 어떤 집이든 그 안에서만큼은 조금 덜 소유하고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며 살고 싶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한동준이었습니다. 푸른 정원.

0: 그동안 내는 회사에서 꽤나 든든하고 일 잘하는 어른의 대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두를 벗고 화장을 지우며 마침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나로 돌아오는 이 순간, 꿈을 켜는 이 순간 참 홀가분하면서도 묘하게 쓸쓸하기도 하네요. 1156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였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편하게 듣고 계시기를 바라봅니다.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였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관절

0: 세종사이버대학교.
1: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8: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9: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0: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2: 꿈과 음악 사이의 1부 끝곡입니다. 이소라의 더위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

0: 지금 자연은
1: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종일 마음이 가라앉았던 오늘입니다. 이유도 없어서 왜 이럴까 싶었는데 오늘은 그냥 그런 날이구나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도 같고요. 내일은 밖에 나가 길거리도 걸어보고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도 마셔야겠습니다. 꼭 그러시길 바랄게요. 진주의 노래 1279번으로 청해 주셨는데요. Everybody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문을 열어봤네요.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Good Music Station CBS FM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락발라드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서문탁의 난 나보다 널, 그 전에 들으신 두 곡, 김현성의 헤븐, 그리고 최재

행운의 외출이었나요? 7522번으로 보내셨어요. 오늘 세탁소 다녀오면서 꽃집에서 꽃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예쁜 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주문받은 꽃은 이상한 기계에 넣어두면 비번 누르고 찾아가나 봐요. 아, 그래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장미꽃 사려다가 아니지, 아니야, 보는 걸로 만족하자 하며 집에 왔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 너무 신기하네요. 요즘에 신문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꽃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게 자동으로 디지털로 되는군요. 몇 번 구경하시다가 조만간 사가지고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제 감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5236번으로는 집에 있던 유리책들을 정리하려고 채소마켓에 내놨어요. 내놓으면서도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유리책을 누가 볼까 싶기도 했고 제가 아이 때문에 멀리 나갈 수가 없어서 저희 집 문고리 거래로 올려뒀거든요. 그래서 아주 싸게 올렸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잊고 지냈는데 오늘 드디어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너무 감사해서 아끼는 유리책 중에 하나 덤으로 더 넣어 걸어두었네요.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원하던 유리책인데 저렴하게 판매해줘서 고맙다며 직접 만든 쿠키를 문고리에 또 걸어놓고 가셨더라고요. 얼굴 한번 못 본 사이지만 뜻밖의 마음을 전달받아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바쁘고 지친 육아 속에서 선물 같은 하루였네요.

0: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그리고 태연의 노래였습니다. 만약에.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터보의 투나잇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9689번으로 보내셨어요.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 전화했더니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네요. 아휴, 한숨과 걱정이 앞섭니다. 잘 버틸 수 있겠죠? 또 항상 이게 제일 더울 때, 가장 필요할 때 꼭 고장이 나더라고요. 보일러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지만 제일 추울 때 많이 고장난다고 사연 보내시는데 무사히 일주일을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제습기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같이 사용해도 습도만 떨어져도 조금 버티기가 수월하더라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835번으로는

매번 대충 때우던 저녁, 오늘은 문득 대접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나만을 위한 그럴싸한 파스타 한 접시를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예쁜 접시에 담아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다 보니 나를 대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겠더라고요. 스스로를 다독이는 근사한 저녁, 그리고 꿈음으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0: 세 곡이었어요. 예성의 너 아니면 안 돼, 김형중의 좋은 길,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7635번으로 정해주셨어요. 나윤권의 동감.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3: 대학교.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4: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주시크의 노래예요. 너를 생각해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디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음반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물과 불, 공기와 흙, 네 가지 원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애니메이션 엘리멘탈. 영화는 불인 앰버와 물인 웨이드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여기서 불인 앰버는 늘 물이 닳지 않게 조심하고요. 반대로 물인 웨이드는 뜨거운 걸 조심해야 합니다. 주변 공기가 뜨거워지면 웨이드는 얼굴이 점점 붉어지면서 나중엔 몸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기까지 하죠. 이럴 땐 얼른 시원한 곳으로 가야 해요.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 첫 곡으로는 엘리멘탈 중에서 라우브 스틸더 쇼 들으셨습니다. 정말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이죠. 어제 경남 양산은 40도를 넘어서고 부산도 39도까지 올랐다고 해요. 숫자로만 들어도 무서운데 사시는 분은 어떠실지 걱정도 되고 여러분 걱정되시죠? 막 폭염주의 정도가 아니라 올여름에는 정말 폭염주의보도 강화됐다고 하고 또 그 어르신들 안부 전화도 좀 자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서로 그것을 좀 당부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밤에 저도 엄마한테 새벽에랑 전화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아 날이 더워서 그런가 이러면서 좀 이렇게 몸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전 같지가 않네 하는데 아 예전 같지가 않은 게 아니라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 거다. 이거 위험한 거다. 제발 에어컨 좀 켜라. 저희 집은 에어컨을 안 키거든요. 여러분네도 안 키는 집 있나요? 우리 집은 안 켜요. 저도 집에서 살 때 안 켰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너무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 걱정되시죠? 돈 아낀다 그러고 안 키고. 열대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로

0: 안부 물으면서 최강의 영화음악 안에서 쉬어갔으면 합니다. 시원한 극장으로 잠시 피서 다녀오셔도 좋겠네요. 부모님 모시고 가끔씩 영화 한 편씩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양산도 꼭 좀 자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얼굴 따갑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낚시를 갔다 오긴 했지만. 네.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더위 비켜라고 시원한 두 곡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조금 시원하셨나요? 미션 임파서블 메인 타이틀곡. 오늘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마지막이죠.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메인 테마곡은 시리즈마다 새롭게 변주되는데요. 비교해서 들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앞서 들은 곡은 싸이 아니죠. 비버리힐스 캅 XLF였습니다. 근데 에어컨 안 켜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조윤진님, 강디님, 어르신들은 부채 세대, 우리는 선풍기 세대, 아이들은 에어컨 세대였는데 요새는 모두 파워 냉방 세대네요. 더운 여름 건강하세요 하셨고요. 남현선님은 요즘 에어컨은 무풍 모드도 있고 엄청 좋더라고요. 추울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트세요 하셨어요. 엄마 듣고 계신가요? 네. 해바라기님, 저희 떡볶이집 사장님께서는 혼자 일하시는데요. 문 열어놓으시고 에어컨 안 키세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많이 힘드시대요.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아, 그렇습니다. 세탁소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더운데도 그렇게 에어컨도 안 키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0711님도 안녕하세요 최강희님. 저는 부산에서 오수선합니다. 우리 가게는 천장 완전 철판이에요. 에어컨도 없어요. 선풍기가 4대나 돌아가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덥다 덥다 하면 더 더우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하셨어요. 와, 대단하시다. 저도 에어컨 없이 집에서 지냈을 때 지내긴 했는데 자꾸 졸리더라고요. 늘어지고 그러던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더 더위 먹는 거고 하잖아요. 그래도 몸이 너무 늘어지고 하시면 여러분들 꼭 시원한 곳으로라도 가시고 좀 이렇게 더위를 이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나만의 더위를 좀 에어컨 아니어도 더위를 이기는 방법들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뭐 은행에 간다 뭐 이런 거 말고 수건으로 감싸고 자면 딱이에요 슈퍼샷님 이런 것처럼 궁금한데요. 있으면 좀 공유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바라기님과 0711님께는 커피 쿠폰,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이번에는 우리 영화 하이파이브에서 한 곡 골랐어요. 시스터 슬레지, 위아 패밀리.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되지만 어딘가 하나씩 부족한 주인공들이 모여서 마침내 한 가족같이 되어가는 모습이 훈훈하면서도 멋졌죠. 이어서 전주만 들어도 신이 나죠. 레이 파커 주니어의 고스트버스터즈. 고스트버스터즈에서 듣겠습니다.

you afraid of no ghosts. I ain't afraid of no ghosts.

최강희의 영화음악 입니다. 네, 고스트바스터즈 이 음악은 안 시원할 수가 없네요. 키무로 룽님. 네, 오늘도님, 오랜만에 좋아하는 만화책들 꺼내서 읽어볼까 봐요. 가슴이 설레서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하셨어요. 너무 귀여우시네요. 제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방법 꿀팁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셨어요. 뭐 강디, 저는 여름 더위에 얼음 동동 설탕 가득 넣은 외침을 삼키지 시원한 미숫가루 한 잔 드링킹하면 시원하더라고요. 강디도 미숫가루 좋아하시나요? 하셨는데 뱃살의 무초님. 네, 맞아요. 얼음 넣어서 사실 고소한 건 우유를 넣은 게 맛있지만 사실 저는 그냥 여름에 먹는 그 미숫가루 맛은 그냥 맹물에 설탕 많이 넣어서 얼음 많이 넣은 미숫가루 마당에서 먹는 게 맛있었다. 네. 저는 좀 모양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찬물을 받아놓고 발 담그고 수박 먹는 게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고양이랑 해봤는데 고양이도 작은 튜브에 앉혀놓고 너무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두 가지 정도가 반복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세 가지, 침대에 대나무 돗자리 깔고 자면 시원하게 잘 수 있다 하고 그 요구르트 얼려 먹기도 알려주셨고 또 얼음팩 같은 거, 아이스팩 같은 거 수건에 싸서 안고 잔다. 네, 그런 것들 좀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 예매권 드립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들의 분노에 맞서 싸우는 대서사시를 압도적인 스케일로 담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오디세이 본인 성함도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 방송 시작하자마자부터 글렌 한사드를 애도하는 글들이

올라왔었어요. 이 이야기를 못 접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놀라실 텐데, 맞아요. 글렌 한사드, 향년 56세로 오토바이 사고로, 네,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오채법칙님, 폭염에 글렌 한사드의 오토바이 사고 소식에 마음과 몸이 더 무거워집니다. 라큐님, 아, 글렌 한사드 소식이 정말 안타까워요. 목소리가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네. 오늘 추모하는 마음으로 원스 다시 보기 할까 봐요 하셨네요. 저도 지난달에 원스를 다시 봐서 아, 너무 그 약간 사망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힘들 정도로 마음이 참 무겁네요. 나이도 아직 정말 아직 청춘인데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살다가 가셨네요. 또 노숙자를 위한 공연도 참 많이 하시고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가족분들이 사생활을 보호해 달라 슬퍼할 시간을 달라고 또 부탁도 하셨더라고요. 아주 어린 아이, 3살의 아이를 두셨던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또 유독 많은 사랑을 받았죠. 원스로.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 글렌 한사드. 참 안타깝습니다. 2007년 영화 원스 중에서 두곡 들어볼게요. 먼저 글렌 한사드가 영화 속에서 여자친구를 전 여자친구를 회상하면서 슬프게 불렀던 곡이죠. 라이즈. 그리고 참 많이 좋아하시는 곡인데요. 아, 오늘은 좀더 슬프게 될것 같은데 그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Falling Slowly까지.

네. 라이즈 그리고 폴링 슬로울리 두 곡 모두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가 함께 불렀죠. 네, 그를 추억하는 좋은 시간 되셨을까요? 파란 아침님, 좋아하는 영화, 노래, 목소리 안타까워요. 네. 기타 치며 노래는 부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져서 코끝이 찡하네요. 봄투봄님. 네. 그리고 또박이님, 오늘 하루를 더 빛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삶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니 라고 남겨주셨어요. 파란 아침님도 좋아하는 영화, 노래, 목소리 안타깝네요 하셨습니다.

로고 후에 들으신 곡은 너무 멋진 목소리 에이미 와인하우스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2 중에서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들으셨습니다. 맞아요. 또 게시판에는 문근영 배우 결혼 소식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삶이란 이란 생각이 들죠. 너무너무 정말 저 깊은 곳에서부터 축하가 올라오더라고요.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하는데 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또. 네 그렇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2017님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가족과 함께 시원하게 네 영화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또 영화 또 우리 초대권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잠을 설쳐서인지 눈이 피곤합니다. 세보야님. 눈을 이렇게 좀 감고 계시고 이렇게 눈에다가 찜질팩 같은 거 하는 게 눈 건강에 정말 좋다던데 네.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오늘이네요. 여러분, 그죠? 저도 요즘 문근영 배우도 연극하잖아요. 저도 요즘 연극 연습이 한창이에요. 제 안부도 살짝 전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네, 저는 요새 연극하면서 연극도 많이 보고 엊그저께도 지킬의 나이드라는 연극을 또 연극 배우들이랑 보고 오늘도 또 연극 보고 MT도 가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 노래 한 곡도 듣고 올까요? 6데이즈 중에서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들을 텐데요. 영화 속에서는 사막에서 데이식스가 이 곡을 부른다고 하죠. 함께 듣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그러게요. 벌써 또 시간이. 오늘의 끝곡입니다. 제리 맥가이어 중에서 에이미만 와이즈업 띄우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내일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남긴 이 시는 100명이 넘는 작곡가들이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작품도 슈베르트만큼 명성을 얻지는 못했죠. 슈베르트의 음악을 들은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작품을 전에 한번 들었지만 그때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노래하니 작품 전체가 눈앞에 보이는 한 폭의 그림으로 살아난다 라고요. 세계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작품은 슈베르트의 가곡 마왕입니다. 성악가와 피아니스트 모두에게 높은 기교를 요구하는 곡으로 18살의 슈베르트가 몇 시간 만에 완성했다고 하죠. 가사가 된 괴테의 시는 낭만주의 시대 문학을 지배했던 수많은 초자연적 이야기들처럼 스칸디나비아 민담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왕에는 해설자, 아버지, 어린 아들, 그리고 아들을 쫓는 초자연적 존재 마왕이 등장하고요. 달리는 말은 피아노가 곡 전체에서 연주하는 빠른 새딛단 음표로 표현이 됩니다. 말발굽 소리를 모방해 질주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죠.

마왕의 초연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슈베르트를 빈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로 만들었고요. 독일 예술가곡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떠날 클래식 음악 시간 여행 네 번째 날 첫 페이지를 이 음악으로 펼쳐보겠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아침에 첫 곡은 슈벨트의 가곡 엘 큐니히 마왕. 도이치 번호는 328번인데 오프스 번호로는 1번입니다. 슈벨트의 작품 중에 처음으로 세상에 빛을 본 출판된 곡이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노래 그리고 안드레아스 헤플리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어요. 1815년에 슈베르트가 이 괴테의 시에 마음을 빼앗겨서 해설자, 아버지, 아이 그리고 마왕까지 네 명의 화자가 등장하는 이 발라드를 그는 단 한 명의 성악가와 피아니스트만으로 완성을 해냈죠. 정말 대단한 곡입니다. 자,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네 번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낭만주의 시대를 만나는 첫 번째 날이고요. 슈베르트, 쇼팽, 슈만, 브람스, 리스트

정말 우리가 낭만주의 시대에서도 정통 낭만이라고 부르는 그 작곡가들의 곡들만 모았습니다. 오늘 두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피아노 모음곡 가운데 군대 행진곡 알레그로 비바체 1번 D장조 보내드렸습니다. 이모젠 쿠퍼와 안 케펠렉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한 피아노 앞에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앉아서 연주하는 포핸드 연탄곡이었습니다. 이 가곡 마왕의 어두운 긴장감이 지나간 자리에 이번에는 경쾌하고 활기찬 리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이 피아노 내 손을 위해 작곡된 이 곡은요. 슈베르트가 지녔던 또 다른 얼굴, 즉 빈 시민들의 살롱을 즐겁게 채우던 사교적이고 다정한 음악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레그로 비바체의 씩씩한 행진 리듬 속에서 두 대의 손이 만들어내는 대화는 마치 온우이가 나오는 정겨운 농담처럼 들려옵니다. 슈베르트가 워낙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즐겨했고요. 또 피아니스트 여인을 짝사랑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슈베르트가 쓴 이 포핸즈 곡은 그 여인과 함께 쓸 것을 상상, 함께 칠 걸 상상하면서 작곡한 귀여운 흑심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쉽게 연결됩니다. 자, 슈베르트의 실내악 하면 빠질 수 없는 곡이 있죠. 피아노 오중주 송어인데요. 가곡 송어의 선율을 모티브로 해서 이 4악장 주제와 변주를 만들었습니다. 총 5악장으로 이루어진 오중주 곡인데요. 특히 이 곡은 여느 피아노 오중주와는 조금 다른 구성이 굉장히 특별한 점이죠. 보통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둘, 비올라, 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바이올린이 둘이 아니라 하나만 들어가고요. 대신에 가장 저음악기인 콘트라베이스까지 더해져서 아주 낮고 풍성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이 주제는 맑은 시냇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던 물고기가 어부의 낚싯대에 걸려든 이야기를 담은 원곡, 그 정서를 그대로 살린 곡인데요. 가곡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이 곡을 리히테르의 피아니스트 리히테르의 섬세한 터치 그리고 보로딘 콰르텟의 유려한 앙상블이 만나서 더없이 목가적인 풍경을 그려낸 버전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A장조 도시번호 667 송어 디 포렐레 가운데 4악장 주제와 변주 보내드렸습니다.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테르의 피아노 그리고 보로딘 퀄텟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슈베르트의 가곡입니다. 역시 가곡의 왕 슈베르트니까 우리가 가곡을 마왕 하나만 듣고 끝낼 순 없죠. 유명한 연가곡집 겨울나그네 윈터가이제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보리수 데 린덴바움입니다. 시련의 상처를 안고 정처 없이 겨울 벌판을 떠도는 나그네. 그가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마주친 보리수는 한때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슈베르트는 이 곡에서만큼은 잔잔하고 소박한 선율을 택하죠. 근데 그 평온함 속에는 이미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한 깊은 체념이 배어 있습니다. 피셔 디스카우의 절제된 음성은 이 이중적인 감성을 더없이 섬세하게 그려내는데요. 자, 디스카우의 노래 그리고 제럴드 무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어보죠.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나그네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보리수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그리고 제럴드 모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네 번째 날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들을 만나고 있죠.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바로 로베르트 슈만이 태어나죠. 슈만은 하이네이 시에 자신의 내밀한 사랑의 감정을 실어서 연가곡집을 완성합니다. 바로 디히탈 리베 시인의 사랑이라는 정말 명작이 탄생하죠. 총 16곡으로 이루어진 정말 아름다운 작은 가곡들에 이어지는 연가곡집인데요. 아름다운 5월에라는 곡으로 시작을 해서 결코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화성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또 이어집니다. 자, 이 연가곡집 가운데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첫 곡 아름다운 5월에 Im wunderschönen Monat Mai 그리고 12번째 곡 Am leuchtenden Sommermorgen 맑게 긴 여름 아침에 이 두 곡을 요절한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청아하고 애틋한 그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슈만의 시적인 사계를 완벽하게 완성시켜주는 목소리입니다.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 그리고 후베르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트 슈만의 연가곡집 디지털 리베, 시인의 사랑 가운데 첫 번째 곡 아름다운 5월에, 그리고 12번째 곡 맑게 갠 여름 아침에, 이렇게 두 곡을 테너 프리츠 분달리히의 노래와 후베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슈만의 피아노 작품입니다. 사실 슈만은 피아니스트가 정말로 간절히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으면은 손가락 훈련을 한다고 무리한 도구를 만들어서 무리한 훈련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고 말죠. 그래서 영원히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이 좌절되고 마는데, 그 덕분에 슈만은 그 아픔을 가지고 정말 많은 수많은 피아노곡을 남겼습니다. 그야말로 피아니스트들의 꿈이 되었죠. 사실 쇼팽을 능가하는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레퍼토리는 슈만의 곡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어린이 전경 모음곡은 어린을 위한 곡이 아니라 어른이 회상하는 어린 시절을 위한 곡으로, 순수한 듯하지만 정말 원숙한 감정을 노래한 아름다운 모음곡이거든요. 그 가운데 또 일곱 번째 곡 트로이메라에는 슈만의 작품을 통틀어서 가장 널리 사랑을 받는 선율 중에 하나죠. 단순해 보이는 멜로디 안에 담긴 미묘한 이 화성적 그리고 선율적인 변화가 지나간 시절을 향한 아련한 그리움을 조용히 어루만지는 곡입니다. 슈만의 어린이 전경 가운데 일곱 번째 곡 트로이메라, 이 곡을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로베트 슈만의 어린이 전경 킨더스첸은 오프스 15 가운데 일곱 번째 곡 터헤마가의 작은 꿈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1부의 마지막을 장식할 곡은 브람스입니다. 베토벤의 그늘 아래에서 오랜 시간 교향곡 작곡을 망설였던 브람스가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교향곡이고요. 이 하강하는 3도 음정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1악장의 첫 주제, 그야말로 짙은 가을빛 정서를 가득 품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낭만주의 열정을 고전적인 형식미 안에 담아낸 브람스의 예술관이 이 한 악장 안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브람스는 슈만이 발굴한 젊은 음악가였죠. 또 슈만의 음악을 평생 동안 보급하기 위해서 또 보은하면서 인생을 바친 브람스고요. 자,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오프스 9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를 존 엘리엇 가디너가 주연한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장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브람스가 절친 베르타 파버의 둘째 아들 출생을 축하하면서 써준 이

같습니다.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 로스 앙헬레스의 음성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 여행 네 번째 날 2부도 계속해서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으로 함께 하시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안토니오 멘데스가 주연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레티시아 모레노의 협연으로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데파야의 삼각모자 모음곡 등을 들려주죠.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송지원의 바이올린 리사이트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와 함께 포레, 생상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이자이의 시곡 엘레지 등을 연주합니다.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전막 초연 150주년 기념 공연이 열립니다. 라인의 황금, 발퀴르, 시크프리드, 신들의 황혼의 하이라이트를 만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소프라노 이명주, 바리톤 김기훈 등의 성악가들과 아드리안 페리슈용이 주연하는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장진 감독의 정통 심리 2인극 덴포스가 옳았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천재 프로파일러와 연쇄살인 용의자의 팽팽한 심리전을 다뤘죠. 배우 박건형, 이현우가 함께합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8시 예스24 스테이지 3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집시 음악의 정열적인 리듬에 완전하게 매료가 되었죠. 그 경험이 훗날 이 무곡집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급격한 템포 변화와 격정적인 리듬이 특징인 이 5번은요. 또 그 많은 헝가리 무곡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곡 감상할 때 야, 이렇게 유명한 곡 외에도 숨어있는 아름다운 정말 멋진 무곡들이 이토록 많았구나 또 느꼈었죠. 자, 이어지는 작품은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작품으로 77 가운데 2악장 아다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제가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이올린 레퍼토리들은 정말 피아노 레퍼토리 이상으로 제가 많이 듣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린 협주곡 한 곡 꼽으라면은 바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꼽습니다. 아, 그중에서 2악장은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오보에가 먼저 노래하듯이 이렇게 주제를 제시하고요. 바이올린이 그 위에 장식을 더해갑니다. 브람스의 서정성이 가장 아름답게 발현된 순간으로 꼽을 수 있는 곡인데요. 목가적이면서도 깊은 사색이 느껴지는 이 선율은 브람스의 절친한 벗 그러면서 정말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요세프 요아킴과의 오랜 우정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자,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를 리사 바티아슈빌리의 바이올린 그리고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슈차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가운데 5번 보내드렸습니다. 이반 피셔가 주연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브람스가 젊은 시절에 헝가리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레메니와 함께 연주 여행을 다녔는데요. 그때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스 77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리사 바티아슈빌리의 바이올린 크리스티안 틸레만지연은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브람스가 이 곡을 오스트리아의 케른튼주에 있는 베어터 호수에서 썼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호수에 정말 이 음악 때문에 갔어요. 호수가 어떻길래 이런 곡을 탄생시켰을까 싶어서 그 호수를 바라봤는데 물론 호수 아름답지만 호수 때문이 아니라 이건 브람스의 영혼에서 나온 음악이더라고요. 이 곡이 장조인데 그러면서 또 이상하게 또 아름답고 슬퍼요. 아련하고 거기서 또 얼마나 흥겨운 정말 흥분시키는 사막장으로 이어지는지 정말 명곡 중의 명곡이죠. 자, 브람스 여기까지 했고요. 이어지는 곡은 리스트 듣습니다. 자, 뭐 리스트는 건반 위의 마법사라고 불리우는 정말 뭐 어마어마한 피아노사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죠. 리스트의 작품 중에서 이 곡이 아마 가장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의 독턴 사랑의 꿈 리베스트라움 중에서도 세 번째 곡 제목도 얼마나 멋있는지요. Lieb so lang wie du kannst.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이 곡은 프라일리그라트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된 곡인데요. 본래 성악곡으로 작곡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훗날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되어서 더 널리 알려졌죠. 후회 없이 있는 힘껏 사랑하라는 시의 메시지를 리스트는 이 넘실거리는 왼손의 아르페지오와 또 아름다운 선율 또 중간중간에 화려한 카덴자로 멋지게 풀어냈는데요. 낭만주의 피아노 음악이 도달한 화려함과 감상성의 정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카엘 로드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 하시죠.

프란츠 리스트의 세 개의 녹턴 사랑의 꿈 가운데 3번 A플랫 장조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미셸 루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 여행 네 번째 날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작품은 역시 리스트의 곡인데요. 리스트의 아름다운 사랑의 꿈 들으셨는데 그래도 리스트 하면은 또 이런 아름다운 선율도 물론 좋지만 역시 화려한 피아니즘, 건반유의 마술사라고 불리우는 또 리스트의 화려한 피아니즘이 빠질 수 없죠. 특히 리스트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파가니니의 화려한 기교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나도 피아노의 파가니니가 될 거야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심 끝에 리스트는 파가니니 에 의한 대연습곡집을 만들죠. 정말 어마어마한 테크닉이 모여있는 6개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곡 라캄파넬라는 또 아름다운 그 멜로디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어로 작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라캄파넬라. 자, 이 파가니니의 원곡을 더 매력적으로 살려낸 리스트의 편곡 한번 들어보실까요? 리스트의 파가니니의 주제에 의한 6개의 대연습곡집 가운데 세 번째 곡 라캄파넬라를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여섯 개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대연습곡집 가운데 3번 라 캄파넬라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리스트의 숙명적인 라이벌 바로 쇼팽이죠. 이 쇼팽과 리스트는 이 피아노사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서로를 깊이 애정하고 또 존경했습니다. 그야말로 운명의 소울메이트였는데요. 물론 말년에는 두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소원해지면서 끝에는 서로 소원해진 상태로 세상을 떠나서 그 점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소원해져 있는 관계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그 존경심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쇼팽의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쇼팽은 그야말로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별명이 정말 딱 어울리는 시적인 선율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작곡가죠. 그래서 쇼팽이 남긴 수많은 음악들 중에서도 녹턴은 특히 사랑받습니다. 녹턴은 야상곡이라고 불리우는 밤 음악들인데요. 사실 존 필드가 개척한 야상곡 형식을 쇼팽이 시적인 어법으로 더욱더 완벽하게 완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쇼팽의 대표적인 녹턴, 20살의 쇼팽이 파리에서 혼자서 외로우면서 쓴 곡인데요. 작품 번호 9-2, 이반 모라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프레데릭 쇼팽의 녹턴 이플랫장조 오프스 9-2번을 이반 모라베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쇼팽은 본인이 뭐 워낙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고 그래서 작곡한 음악도 거의 대부분이 피아노 곡뿐인데요. 유일하게 쇼팽이 다른 악기를 위한 곡을 쓴 것이 바로 첼로 소나타죠. 첼로라는 악기를 굉장히 아꼈기도 했고요. 역시나 그렇지만 쇼팽의 작품답게 첼로 소나타에서도 피아노의 비중이

아주 아주 큽니다. 쇼팽의 소나타는 총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쇼팽이 거의 생애 마지막으로 아주 아주 말년에 쓴 곡이에요. 그 3악장 라르고는 아주 깊은 사색과 정적으로 채워져 있는데 20세기를 대표하는 두 거장 로스트로포비치와 아레리치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쇼팽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오프스 65 가운데 3악장 라르고, 무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마르타 아레르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쇼팽의 피아노 협주 1번 2단조 11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준비했습니다. 쇼팽 자신이 봄날 달빛 아래 떠오르는 추억을 그린 곡이라고 묘사했던 악장인데요. 20살의 젊은 쇼팽이 폴란드를 떠나기 직전에 완성한 이 협주곡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또 첫사랑의 아련함이 함께 녹아있습니다. 자, 이 곡을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낭만주시들 대표하는 음악들로 꽉 채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별이 없이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시절에도 주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은혜가 깊은 시절에는 훌쩍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며 세어보게 하소서. 그 시절을 잊지 않고 또 한 번 새로운 계절을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374장 찬송 나의 믿음 약할 때 예인 교상상불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비바람이 칠 때와 이상민의 찬양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을 먼 나라에 두고 온 듯 바울은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기 자신처럼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빌었습니다.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곡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장계숙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대학합창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박원석님 청해 주셨어요. 지선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요엘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자님 기도문에 함께합니다. 하나님, 난공불락의 세상 권세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당하지 않고 승려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다니엘님 처음 글 올려주셨는데요. 걸으면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인증해 주셨나요? 반갑습니다. 호피폴라님께서도 역시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우리 딸 태문을 열어주소서 기도의 제목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신예숙님 남편 칠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폭염에 건강 잃지 않게 맛난 거 많이 드시고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축하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축하를 받으신 남편분께서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함께 축하드립니다. 더없이 행복한 날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사랑꾼님께서 농협 로컬푸드에 납품할 고구마 줄기 작업하면서 함께합니다. 명희님 보내주셨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세요. 부지런하십니다. 이 고구마 줄기 작업이 손톱 밑에 새까맣게 물드는 그거잖아요. 물 안 들게 장갑 잘 끼고 하시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샬롬규님께서는 새날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내 눈을 들어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 가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셨고요. 시와 그림의 찬양을 청해 주셨는데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전민희님께서도 시와 그림의 곡을 청해 주셨네요. 이제 역전되리라 이 곡 준비하고요. 그에 앞서서 진영님께서 청하신 백지영의 여호와를 보라 함께합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최권사님 오랜만에 신청곡 주신 것 같은데요. 온 세상 위하여 청해 주신 곡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CBS 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이수원님께서 빛의 사자들이여를 청해 주셔서 초롬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찬구님께서 신청하신 구자옥이 부른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어서 함께 하죠.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31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오늘은 두려움 없이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챈 야곱은 결국 부모님 곁을 떠나 밧단 아람의 외가로 향하게 됩니다. 떠나는 아들에게 이삭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시며 땅을 유산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축복을 빌어줍니다. 순종하여 길을 나섰지만 따뜻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알 수 없는 곳으로 향하는 야곱의 마음은 무섭고 떨립니다. 멀리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돌을 주워서 베개로 삼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혼자 누워 본인의 외로운 처지와 막막한 미래를 떠올리며 불안했을 야곱은 그날 밤 비약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룹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미처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고백하며 베고자 했던 돌을 가져다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명합니다. 이후 다시 멀고 먼 길을 걸어 동방의 우물가에 도착한 야곱은 그의 사촌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껴안고 입을 맞추고 지금까지 있던 일을 라반에게 다 말합니다. 먼 여행길 동안 그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익숙하고 안락한 공간을 떠나야 하는 두려운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것을 알지만 언제 어떻게 이루어주실지 모르기에 너무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지금의 두려움을 견디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살게 하소서.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염창교회 시온성가대 찬양이었습니다. 남설악 금강초롱님, 이 아침에도 지구상에서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고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다시는 고생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휴대전화

전화 뒷번호 0100번님 접촉사고가 있으셨다고요. 저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어요. 신장투석하고 오던 남자분이었는데 다행히 차만 긁혔습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겠어요. 주님, 아저씨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뭐 운전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조심해야죠. 만달 후 엄마님께서는 걸으면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인증해 주셨고요. 또 초이스님, 레이니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 주셨어요. 전 야곱님께서도 아멘 하고 인사 건네 주셨습니다. 이열산님께서는 처음 글 올려 주셨는데요. 어제 복강경 수술 받는다고 보내 주셨어요. 수술 모든 과정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는데 앞으로 회복 과정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동사님은 밭에 예초기 작업하는 거 간식 챙겨가는 길입니다. 이 아침에 간식까지 챙겨서 또 밭으로 나가시는군요. 건강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이수원님께서는 유리정은님께서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번 지진 피해 걱정이 되셨나 봐요. 문자 주셨는데 마침 또 유리정은님께서도 안부를 전해 오셨습니다. 큰 지진 난 곳이 10년 전에도 크게 왔던 곳입니다. 폭염 속에 큰 지진. 주님 여진 오지 않도록 잠재워 주시고 빠른 복귀를 위해 건강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히 어르신들, 환자분들, 어린아이 건강 지켜주옵소서. 같은 회사 분들 가운데 인명피해도 있으셔서 이번에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정말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저도 참큰 걱정이 되더라고요. 더 이상 여진 오지 않고 잘 복구하고 잘 회복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얀 귤꽃님의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김성수의 찬양, 집으로 가자 들으시고요. 어모키님께서 신청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남미워십 찬양의 곡 보내드립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오래 앓던 병이 끝나고 듣게 되는 새 소리는 어떤 것인지. 늙은 소는 벼 스치는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우거지를 한 움큼 쥐고 쿡쿡 자를 때 당신 코에서 어떤 들판이 펼쳐졌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거기에서도 멸치로 육수를 내서 국수를 끓이는지. 땀을 뻘뻘 흘리며 이마를 훔치다 아가들 얼굴을 면포로 닦아주는지. 한 번은 새와 그림자로, 한 번은 비와 싹으로, 한 번은 너와 나로서 만나고 싶구나.

고명제 밥은 먹고 다니는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아내

진하게 남은 그리움. 그 마음이 우리를 한숨 돌리게 하고 분주한 삶에서 잠시 쉬어가게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메리 제인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해지는 저편 윤치호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아이노스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선명회 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황유리님께서 신청하신 좋은 씨앗의 이날은 주의 날일세 보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스니에르에서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파리 근교 센강을 배경으로 강물에 몸을 담근 사람들과 풀밭에 누워서 쉬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그 가까이에는 일상의 공간인 공장과 집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터와 멀지 않은 강가에서 누리는 한낮의 휴식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쉼을 위해 반드시 멀리 떠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쉼 없이 달려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익숙한 자리에서라도 조금만 속도를 늦추고 마음 편안해지는 나만의 작은 그늘 하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의 끝자락까지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금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수술 사이버대에서
1: 수실력자
0: 나의 꿈을 숨 실력 발휘 쏴
1: 수실력자
0: 내 실력이 숨 실전으로 쏴
1: 쏴 쏴
0: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부모님.

평소에도 인기가 많은 곡들이라서 자주 듣는 편인데요. 왠지 한 달의 끝에는 꼭 듣고 싶어요. 이달에도 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달력을 한 장 더 넘길 준비를 해야 해요. 저는 미리 넘겨놨습니다. 예, 오늘 7월의 마지막 날까지 오는 길이 험했죠. 마치 더위의 오르막길에 오르는 것과 같았어요. 이제 한 8월 중순까지는 이 더위 오르막 정상에서의 시간이 이어지다가 시원한 하산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또 아니까 우리는 계속 힘을 낼 수 있는 거겠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문자 주시려면 우물정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가게 사장님들이 한낮 뜨거워진 가게 앞 아스팔트 길에 시원한 물을 바가지로 쫙 뿌리는 거 전세 자주 볼 수 있죠.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고 예 실제로도 순간적으로 기온이 몇 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같은 곡이라도 시원한 느낌으로 선곡해 드리고 싶어요.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I will sing of my Redeemer, 속죄하신 구세주를. 문자 뒷자리 5284 쓰는 분은 청주에서 참여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청주에는 연꽃 방죽, 연꽃이 순차적으로 피고 지고 있는데 너무 예쁘다고 제게 사진도 여러 장 첨부해 주셨네요.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청하셨습니다. Tammy Wynette.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란 감정만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고 회개란 감정뿐 아니라 행동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는 쉽게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설령 회개하더라도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흥사 무디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 얼마 전에 공금 1,500달러를 훔쳤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뉘우쳤어요. 1,500달러 가운데 다 쓰고 500달러만 남았는데 이것으로 장사해서 모은 후에 한꺼번에 갚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무디 목사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도적질한 돈으로 장사해봐야 그 장사가 잘 되겠소. 우선은 있는 대로 갚고 나머지는 다음에 갚으시오. 그러면 사장도 용서할 것 같소. 청년은 혼자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 목사님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고 사장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셋이 함께 기도하고 원만히 해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관문은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죠.

회계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지식과 따뜻한 마음의 정과 그리고 정의가 함께 역사하는 실천이 바로 회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계를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참된 회개의 의미.

좋아서 더 듣고 싶은데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버전은 굉장히 짧으네요. 약 1분 30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은 4723님 신청하셨습니다. 출근 때마다 듣는데 오늘은 대전 출장이라서 끝까지 방송 다 들을 수 있어 행복해요. 예, 내게 강 같은 평화 흐르는 거 듣고 감사합니다. 오늘 미팅에 성공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중요한 미팅이 대전에서 있으시군요. 성공하셔서 큰 수확 거두셔서 즐겁게 한 주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앞에 흐른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은 박정원 님께서도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3289 뒷자리 쓰시는 분 경주에 계신데 경주중앙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청도 느티골 펜션에서 있다고요.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한 이 두 곡,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이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수련회 가서 제일 많이 부르는 곡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2770님께서도 지금 수련회 가 계시네요. 청주 은광교회 청년부 친구들과 무창포로 수련회 와서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Glory to his name,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요즘 한창 휴가철 여행 짐 많이 싸시죠?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방에 요일 하나를 넣고 먼 길을 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요일을 챙겨 넣으실까요? 월요일, 화요일을 굳이 넣을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금요일, 토요일을 챙기는 분이 가장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게가 가볍잖아요. 예, 마음 가벼운 금요일 아침 가볍고 실속 있게 짐 싸서 여행길 떠나 전원의 목가적인 풍경을 감상하는 기분으로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휴가 다녀오신 분들, 떠나실 분들 많죠. 바다도 가고 계곡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고요. 재밌는 건 같은 곳을 다녀와도 누구는 휴대폰에 사진을 잔뜩 담아오고 누구는 아 정말 잘 쉬었다 하면서 얼굴까지 환해져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여행지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떠나느냐인 것 같습니다. 쉬겠다는 마음으로 가면 작은 바람에도 행복하지만 바쁜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면 멋진 풍경 앞에서도 다음 일정을 걱정하게 되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분위기도 행복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이 아침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0: 더위와 함께 7월 마무리하는 오늘은 숨 좀 고르시면서 여유 있게 잠깐 하늘도 한번 이렇게 올려다 보시면서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8: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병원 나이트 근무 마치고 퇴근합니다. 4347님. 성화야, 졸지 마. 이렇게 외쳐달라고 하셨습니다. 성화 씨, 졸지 마세요. 졸음운전 안 하게 크게 외쳐달라고. 성화 씨에게 필요한 곡, 로버트 파머의 Bad Case of Loving You, 그 전에 영화 라라랜드 중에서 Another Day of Sun 전해드렸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졸음운전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가셔서 푹 쉬세요. 오늘 6시부터 작업 중인데요. 벌써 땀으로 샤워 한바탕 했습니다 하신 졸졸 따라와님. 와, 일찍 시작하셨군요. 사실 6시면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견딜만한 더위이긴 한데, 오히려 좀 선선함을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열심히 작업하시느라고 땀을 쭉 빼셨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언제까지 하시나요? 6시부터.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세요. 커피 쿠폰 드립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불금이라 설렘, 설렘송 투표 있는 날입니다. 지금 레인보우 앱으로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파란색 투표창이 있어요. 세 곡 중에서 주디스를 가장 설레게 하는 노래 한 곡을 선택해서 투표해 주시고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는 그 노래를 선택한 이유를 레인보우 앱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 50원, 장문사진 100원이고요. 그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강력한 태풍이 오고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현재 괌 동북동쪽의 태평양에서 제14호 태풍 돌핀이 발생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태풍이 너무 멀어서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 태풍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입니다. 만약에 태풍이 우리나라 고기압에 막혀서 중국 남부 쪽으로 상륙하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뜨거운 열기와 많은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폭염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0: 네.
1: 만약에 또 한반도 쪽으로 태풍이 방향을 틀게 되면 폭염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문제는 지금 이 태풍이 과거 매미나 로사급의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태풍 정보도 계속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0: 네, 중국으로 가도 한반도로 와도 골치가 네. 아프긴 하겠네요. 부디 좀 힘이 빠져서 오기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1: 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폭염의 기세가 대단하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경남 지역의 경우 오늘도 40도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양산의 한낮 기온이 오늘까지 사흘째 40도를 나타내겠고요. 그 밖에 부산 39도, 강릉과 포항 37도, 대구 36도, 청주 광주 35, 서울과 춘천 34도로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특히 다음 주에는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울도 37도까지 치솟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기온 서울 26.1도, 부산 28.6도, 광주 26.4도, 대구 27.8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쇼츠에서 레이디 가가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계속 생각나던 노랜데 이렇게 그대와 여는 아침에서 선물같이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라은맘님, 레이디 가가는 댄스만 잘하는 가수는 아닌 것 같아요.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8779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안드라데이의 Rise Up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7월 31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7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0353님 애청자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침 7시면 땡 하고 그대와 여는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와, 저 약간 설렜어요. 덕분에 초등학교 1학년 딸 소은이와 6살 아들 시안이도 알람처럼 생각하고 일어납니다. 근데 이번 주는 방학이라 얘들이 알람을 듣고도 침대 속에 있네요. 소은아, 시안아, 일어나! 오늘 이런 날인가요? 저한테 뭐 부탁하실 멘트 있으면 다 보내주세요. 소은아, 시안아, 이것들아 일어나라! 찰리 푸스,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옆에 고3 태우고 학교 데려다 주는 중인데 주디가 일어나라 하니까 고3이가 자다가 뒤척뒤척 했대요. 우리 고3이는 안 일어나도 돼. 좀 더 자라.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 몇 분이 소중하잖니. 조금만 더 자라. 두아리파의 레비테이팅 2156님 신청곡 들으셨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 오늘을 완성해줄 맞춤 플레이리스트, 우리 같이 만들어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포지션의 썸머타임입니다. 여름 특유의 청량한 분위기로 밝고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도 포지션 특유의 부드러운 보컬이 더해져서 편하게 듣기 좋은 노래죠. 드라이브 하거나 휴가를 떠날 때 여름 분위기 느끼고 싶을 때 딱 생각나는 노래라서 골랐습니다. 포지션의 썸머타임,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를 이어가면 좋을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코디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1089님, 저요, 휴가 마치고 출근하는 길인데 다시 휴가지로 가고 싶네요. 엠스타님은 50대 아저씨 출근 안 하고 놀러 가고 싶게 만드는 선곡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포지션의 서머타임이었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정재욱의 시즌 인 더 선. 그 중에 8988님, 유난히 많은 추억을 갖고 있는 노래입니다. 바닷가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생각나요. 이렇게 보내주셔서 8988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주디와 음악 코디 완성했습니다. 7시 46분 지나고 있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금요일입니다. 5877님, 남편이 오늘 20살부터 27년 동안 입었던 군복을 벗고 명예로운 전역을 합니다. 지금 전역식 하러 같이 가고 있어요. 와, 지금 듣고 계신 거죠? 가은 아빠, 내 눈에 당신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챔피언이야. 퀸의 We Are The Champions 신청해 주셔서 저녁 축하곡으로 띄워드립니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참 좋은 여행.
11: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2: 1544.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바네사 윌리엄스의 Colors of the Wind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주디스와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홈핏.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홈핏.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과 반도체 업종 반등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발표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 즉 공포 매도가 이어지면서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최고가 대비 55% 하락한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하이닉스 주식 3,620주를 개인 명의로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철원 휴전선 인근에서 미확인 무인기가 발견돼 군이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무인기는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미국 해병대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폭염 대책의 하나로 무료 생수 나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1인당 한 병을 어기는 일부 시민의 얌체 행위에 정책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폭염이 바다도 덮치면서 양식장에서 물고기들도 집단으로 폐사하고 있습니다. 이맘때 그물 가득 올라오던 여름 햇전어 때도 자취를 감추면서 가격이 두 배가 넘게 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한낮 기온은 서울 34도, 광주 35도, 부산 38도, 양산은 오늘도 4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0: 스윗 트의 Love is like oxygen. 7월 31일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하는 아침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벅스님, 90년대 댄스 가요 자체적으로 듣다가 아 주디 라디오 좋은데 하고 라디오를 켜셨대요. 수원에서 속초 해변 가는 중인데 남편이 선곡 최고래요. 가평 휴게소는 만차입니다. 저만 부지런히 출발한 게 아니었네요. 우리 모두 경쟁자인가요? 실제로 지금 휴가 경쟁이라고 해도 될 만큼 관광지라면 어디나 경쟁이 좀 치열하긴 한 것 같아요. 0224님은 어제 대전 성땡당에 다녀오셨는데 새벽 5시 반에 출발하셨는데 이미 도착하니까 줄이 그냥 이만큼 서 있었다고. 5시 반이요? 성심당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문을 몇 시에 여는 거예요? 아무튼 휴가 성수기여서 관광지 유명한 곳들은 어딜 가나 이렇게 북적북적합니다. 그래도 공이 이사님 피곤했지만 추억 하나 추가하셨다고. 그렇죠. 이렇게 또 좋게 생각하면 이것도 추억이다. 이렇게 행복하게 다들 휴가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레인보우 앱에서는 오늘의 설렘송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곡의 노래 중에 가장 설레는 곡은 뭔지 주디스의 마음이 가는 노래를 골라서 투표해 주세요. 투표하시고 이유를 레인보우 게시판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오늘도 10분께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 사진은 100원입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발이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5: 대학교.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9: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9: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9: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불금이라 설렘. 불금이라 설렘.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473님입니다. 노래를 잘 하지 못하는 저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늘 부러웠습니다. 특히 높은 음을 너무도 쉽게 자유롭게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설레게 하고 오래도록 추앙하게 만든 세 곡입니다. 첫 번째 곡은 펀의 We Are Young. 오늘 밤 우리는 젊어 태양보다 밝게 타오를 수 있어 라는 가사를 들을 때마다 마치 저도 늙지 않고 영원히 청춘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슴이 설레요. 두 번째 곡은 시아의 샹들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지칠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곡입니다. 가수 박정현님이 이 노래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훌륭하게 커버해주셔서 원곡과는 또 다른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됐고 더욱 설레는 곡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곡은 스틸 하트의 She's Gone. 애절하게 쏟아내는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함께 따라 부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좀 웃기지만 그래서 더 이 노래에 설레고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에게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게 되더라고요.

번의 위아영, 시아의 샹들리에, 스틸하트의 She's Gone, 6473님의 불금이라 설렘, 설렘송들이었습니다. 저는 음악 들으면서 궁금한 게 우리 6473님은 여성분이실까 남성분이실까? 보통 She's Gone은 남성분들이 노래 조금 하신다, 하지만 너무 잘하지는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노래잖아요. 근데 시아의 샹들리에는 또 여성분들이 많이 마음에 품고 있는, 진짜 해보고 싶다는 곡이거든요. 여성분이실까 남성분이실까 궁금해졌습니다. 6473님께는 순두부 외식 상품권 선물로 드리고요. 주디스의 선택의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펀의 위아영, 3598님, 젊음의 열정과 도전, 그리고 함께하는 순간의 소중함을 담은 곡 위아영을 들으면서 무더위 잠시 잊고 주말 앞둔 금요일을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택해 주셨고요. 4203님, 오늘 생일을 맞은 남편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회사를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펀의 노래 투표해 주셨는데요. 남편분과 함께 듣는 생일 축하곡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시아의 샹들리에, 5699님, 예전 알바할 때 자주 들었던 곡이에요. 멜로디는 화려하지만 내용은 어두운데 오히려 슬픈 곡이 위로가 되기도 하죠. 솔직하고 감정에 충실해 보여서 오늘의 설렘송으로 선택했습니다. 맞아요. 슬픈 곡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몸짱 꿀물님은 시아 노래는 다 좋아요. 믿고 듣는 팝스타라고 시아에 투표해 주셨고요. 스틸하트의 She's Gone, 똥가리님께서 대학 때 처음 알바해서 번 돈으로 너무 가지고 싶었던 워크맨을 사서 처음으로 녹음한 곡이 She's Gone이었습니다. 그때의 푸르름과 설레임이 추억이 됐습니다. 아, 너무 소중한 곡이네요. 백합님, 개그 코너에서 립싱크로 유명했죠. 정말 많이 웃고 친구들과 따라해보면서 배꼽 잡던 청춘 시절이 생각나 설렙니다. 이렇게 She's Gone에 투표해 주셨네요. 허리케인 뭐였던 것 같은데요. 허리케인 뭐. 이게 워낙 비현실적인 고음이니까

개그맨들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허리케인 블루. 맞아요. 자,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설렘송 세 곡 중 주디스를 가장 설레게 한 노래 1위는 바로 그렇습니다. 스틸하트의 She's Gone 무려 48.7%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펀의 위아영 39.2%, 시아의 샹들리에는 12.1%로 3위 차지했습니다. 투표 참여해 주시고 설레는 이유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10분께 커피 쿠폰 드릴게요. 자, 주디스를 설레게 하는 노래 사연과 함께 세 곡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가요 세 곡, 팝송 세 곡 모두 되고요. 말머리 설렘 적어서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8시 31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금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4679님과 함께 에드 시런의 퍼펙트 드릴게요.

이 노래 평소에는 마냥 감성적으로 감미롭게만 들었었는데 오늘은 또 좀 슬프게도 들리네요. 글렌 헨사드 마르케타 이르글로바의 Falling Slowly. 어제 글렌 헨사드의 오토바이 사고 사망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추모하는 의미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새롭게 이렇게 또 세상을 떠났다고 소식이 들리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편히 쉬시기를 바라면서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4608님, 중학생이 사연을 줬어요. 엄마가 늘 출근 준비하면서 듣는 방송을 속초에서 서울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속초로 온다는데 저희는 야구장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야구를 안 좋아하는데 매형이 끊어서 아빠가 잠실 야구장 마지막이라고 해서 억지로 갑니다. 유유. 귀여워. 공기 좋은 속초가 더 좋은데 유유. 그래도 모처럼 서울 나들이 가는 게 즐겁습니다. 팬은 아니지만 아빠랑 매형이 좋아하는 두산베어스 화이팅. 근데 보통 이렇게 아빠랑 매형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게 되기가 쉬운데 야구를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도 막상 가면 엄청 재밌을 거예요. 잘 즐기고 오세요. 4608. 자, 이번 주 주디스를 위해서 준비한 콘서트 티켓 선물입니다. 국내 싱어송라이터의 등용문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 36회 수상자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는데요. 8월 8일 토요일과 9일 일요일 이틀간 모두 오후 5시에 CJ 아지트 광흥창에서 열립니다. 8일에는 누에 박래한, 9일에는 나이트 오브 라이프타임 손다연 등이 함께하고요. 원하시는 날짜를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말머리에 8일 혹은 9일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신청하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6919님, 남편이 바깥에서 일하는 건설직이라 폭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시원하게 비라도 오면 좋겠어요. 장범준의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신청하셨어요.

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자비의 국어의 마리아 엘레나 들으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칠게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4: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맨델스존이 20대 중후반이던 1834년부터 1837년 사이에 완성한 작품이 있습니다.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6개의 노래 작품번호 34인데요. 첫 곡 사랑의 노래를 시작으로 봄의 노래 술라이카, 일요일의